0: 제산다 디 규림 나로리야 루시에 당당 장고리얀 더바지 아 요양 소단 장고르 와 루시 당당리 장고르 와 제산 디 규림 나로리야 아 다 제수세지 서로 와 이 나로 미스 계랑문에 자셔는 다 튜니 심부르치다 계랑길 랑가 디간이야 아 쇼킹 TV 미딘데 쇼르베
1: 요래라 언제 제처가 시지야 셰스니 쇼리
0: 아 네
1: 나 지적에 경보신 나오릴
0: 아 엔카
1: 가르는 싱글이
0: 아 저 이제 망고 지신 거 로하나
1: 네 가르는 셴나 두스 럽스 접다 바시엘 잠니엘 기타를
2: 레슬레세 타자질 다 셰버지게 문에 슈네지 셴머지 문에 슈네지 교제는 부쇼베 규림 나로려야 남든 주민의 벽이 개개시 유효과에디 하장기 개간침을지 다 공을 빈소 주는라게 모두 쉬비 겐바산 지시라 공인 손하다 아 단다 편중 제조 체시기 루얀 직소바 단도 아 제조 체시 나로기 루얀 기겐디 지시래시 다 공인 손의 충두 내려봐 만주 표기 수준기 레자 잠년이 내지 야면의 지 아 팅듀기로 왔다 지기 잔여스네 기다로 와 딘데지리아 쯔도나의 니부 유마세 치소로 와 비진기다 팅듀르야 로빈나로 롭종 아 로카시에시 난제다 단데티르 인소네 니딜레 공이기 첸조이네리 베차샤나 편조니딜레 공기 첸조이네리 산에 가기 최고 망부지리야 시바시마 망부지라 아 잔여 쯔도나 뉴요리스 딘데지시 센도링게 샴기 뒤수나가나스 바산 저시라네 당잠바타 바산 저시라네 치잠바 평소 주류라네 당낭위에 아마시베 루시디 센조낭쇼

0: 패슬레스 당 아래 문에 차샤니 냐마 기랑기 잠점 망부지 년유 요라 딩엘 망치 수균 망시 다는 거 좋아
1: 실
0: 아 제산다 다링기 아 강지 조루서베 어디 아 단제다 디나로로 인수네 다지 아 수균기 망시 줘 봐 아 단대기 탈수류양기 된제 남부지 줘 봐 안 딩이 송제 컨저스 남바 기랑게
1: 다니마 통제구들의 진나 수균 망시 긴한 된 거 알아
0: 아 레스레스
1: lopta chamo lopta yun ke laa ke maang che thante tharso chaya siyan zi zi kien kien chayang juu ri
0: aani le si
1: lopta chamo zaab ne che anna siya saa di jik juwa mienpa che
0: do
1: le naa maangpo doa
0: aani lo lo
1: anna ngay samlui naa loa la dun zi naa dhige nyamdo zom na khande chungka raya samchu anna che zan diriin ke siya pyo ke suyugyo maang siya thang 탄데 타르스체 시단단 주님도 송지 체제 하나 미타 미니엔라 촌나사바슈충
0: 아 레슬레세 다 제산 로릴레 마데브셴 기랑기 잠제 간레다 얄게 이네리 견도 이네리 갈라 간서 주고도 갈 다른 원에 사샤네다 강리 조르시에 루시에 디문에 아 사르스체 부지그르와 견생 체부지그르다 디니니 아 야우시부 중샤라 레슬레세 lo seng nam so da kon na na su sem pin zo chu zhen la gi lu xie kang ji zhu lu xie bi nian sa bi da sham li na na su mo tu xie sem pin zo chu zhen la gi dang na wei ding ding chu zhu xie bi lu xie di xin zhe na shao

0: 다 제자 기랑기다 단대기 교재를 한번 쇼제다 로 같이 주어와 제자 네 규림 나로로야 젠즈 컨제르시 체나 다디 젠즈 되게 좋아 아 계세 컨제스 나마 되게 직선한다
1: 다디 남주 시에전두 아 시에야오 다모 투베 수제 안나 심슈 메체 안나 수도아 미창모로베 아 부견자로
0: 아
1: 네스 나 제자 xie yao da mu du jian zhe meng le niu ye
0: le da ji xie ka xie de yang qi le zhang ge dan ni ding zhe xie shi ba
1: en
0: ji dan yang ge bu ge bu ring ang da su xin bu
1: ji le
0: di ge sim gang bu sim gang wen de ke se xie zhe ani a xin bie kan ni ge ran ding zhe xi kan zhe si
1: da xie qi yang wen de xie ne da dan zhe zuo qian bu shi ba le da sa wo yao jie ma tuan bu qie zhe an de sim zhe qie
0: le si le si 사실은 시에 당 수도 있어서 진짜 뒤주 가수로 지지 나로 당지 된 거라고.
1: 다디 수소를 이끌셔라. 가시오도 야오 되면지 가시오도 야오 마 되면지. 이제
0: 한놈 주시에 계란지 오면 비 계란 단도 게임 바산 되지라. 님도 냠는 거로.
1: 지라.
0: 그런 게 레다 지기. 더봐 가르소래 계란을 속도 있는 거 알아?
1: 제일
0: 한 계란 소스래 님도 아셔 찍수 셔와
1: 제일
0: 계산 잠시 뒤 콩콩즈네 계란 게 잠시 되셔디 아 변종이 가래 일을 공 센서 갈 템식 다음으로 제일 민 갈 수 있나
1: 등火 소리
0: 아 점이 소리
1: 제
0: 아 네 뒤 동부 진주시다는 경우나
1: 제 말세 키 네가 이 생긴기니 你为一切的美，明白是一种奇异，你爱一生听其真，真美。

0: 콘로 쉬면 신로 못 주고 와라. 예. 다시 계란원에 샤샤나. 제발까부에 된다든 되지나.
1: 예라.
0: 레스.
1: 아, 통정구대 원제 럽저 파주 진도 망부치리.
0: 근데
1: 뒤 레스. 아, 님은 제 딱다 왕부견제 럽저나 진도 치고도 와.
0: 아, 네 진도 샤시.
1: 응. 어느 왕부견제 럽저한지 등지간의 시 님부 쇼던길. 근데 르실레 망부신나 신기.
0: 르실레 망부신기.
1: 응.
0: 레스.
1: 응. 근데 나르심 나로라. 군주 이제 시에 망본 저시 배준 저시도 수수 어
0: 대외 양식하고 진짜 진짜 실리
1: 그러고 응응
0: 한 주고지 계란 소스 아 랍도 튼 사나 즉 어 가리 갑절 드라이를 시선을 주시나
1: 단대 섬류나 채나 어 왕부 균지 길라체 톱치니 주기라
0: 오 셀레셀레세 제산 디쇼로야다 마자네 루시에다 저요로바
1: 제라
0: 로로로세 치중기 아 론데 나로리아 기나 철실이 시카르이나 디지 야면에 지리 사업도 있는 이제 그 철실이 주나 디고로 지소나다
1: 유라
0: 됐어
1: 지리 디고제 유라
0: 아 지리나 시에 가지지 유나
1: 시에 게즈 슈
0: 게즈 상마 수술한 게 수교를 와 됐어 됐어 디나로리아 다지 아 르제게 넘버 디크트르 좀 수교 망시에 망유나 근데나 디테일 지소나다
1: 어 팀들기 다수 체배 시엔데 망체 유라
0: 아 네 됐어
1: 너네 시제 인유에 산제유
0: 아 네 로로로 다 제상 하나 쓰리 기랑기 지리 사브디야 유고 침부 쇼 인라
1: 나
0: 제상 뒤지 만주 아 갸지 센로 행계기 아 빈소 주련 나기 지리 사브디 센디유나 하나 쓰기 아 뒤뒤 중앙 농진이 리시케블레 공표게 농지기 미래 양년 리제나 구디 쇼고 인라 대외 경 하나 수 변조 제수 체신 나로리아 시험 변조 수준 나로리아 메디다 아 딩조 망보나로 나 쉐인라 도지지
1: 어쩌잖아
0: 로 센돌링게 다 샴기 퇴수 나로라야 하나 수 모두제 시험 변조 수준 나기 랑이게 지진년 조 토라 담베 루시에 삼제 이내리 야면나 아 선에 카기 체군 나로리아 담베 루시에게 삼제 카직 냠도 직세나도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장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0: 기라 제주도 마케고
1: 동선 천적 보냐
2: 생긴 게 자히데레 다다 키로니 생긴 노교 반드는 조알롱 천년 치시블레고 베이컨 틀람키어 캄케레체 송슨 천년 번야지베레체데시 나다틴디 레친 소숑 바동 좀지바지주 카쇼모이 송슨 천년 번야지베레체데 진니 나치던 거 초친 주주바 초츠 공중 산도르 중위 대시 지담지토 피지견 천송라 시미다 촌라 지두 덴베 마운동 조하미리 샤달라부치 분들라 용지시추

토마가치 베중지 산지 카치라 지론시지 베중니리 쳐바토 니츠비버진하 니체라 베지 송섬 친구히 야캅 실링크 당라이 쇼지 사콘 주든치 편지 모르시피 니주 용자 촌더 나치 종지의 초신 삼고벌 용자 촌디 도시도 종화 야캅 실링 주니 로가 송시 당라이 쇼지 사콘치 시캄 송쇼 람소 임든 티고 촌더 동니 남사 바슨 지지진치 다집 첸리 말라 주니 조니 시캄 말라 송쇼 하수 근데 동아 동 시캄 송쇼 동 Ropi Mbampala, Tunju Jim Piji Dongye, Lampung Tsuji Pi, Jakob Ge, Shinling Zuzhila, Dinsum Rongjin Jie, Jinjito Bashi, Zongsum Chingu Yi, Jakob Shinling Ke, Nala Yi Shongji Sakun Ti, Naja Zhongji Jie, Andu Tong, Jachin, Nierung Ji, Zong Sin Ji, Shong Tong, Zhongda Jisum Tong, Sinzi Zhongsu, Gaji Guji Tong, Jibayo Batong, Musi, Dodum Ji Pi, Jachun Shiling Uji, Jichi Ji Tong, Dengja Samba Tong, Chanyu Saba, Ma Ji Tong, Zhujia Sam Sinji Hyo, 사공스 남사 바슴 지지 진지 다집 전에 말아 전요 민하 조토 총총 겐하 샤완 치카소 리지지 예 리무라 예예 연제시 바토 촤룸토 남라소 리투크 롱쇼 시컴 텐공라 다집 전에 토 예집 다초시 요 림지잖아 리무라 다집 전에 시티 저 니자 제든 잠잔니 시컴 다송라 라자 견디 주시오 바시 시컴 라소 진더 근데 동시 롱아 체 지지 반니 송 当来一双就撒空色,容兄拉素组织一把通,没头拉素用的是本,他就是你,家长过你,咋个说话通,三年的给咋送孙体,三年雷动组织,写得不来的你,人家咋通,木车,这个通,孙通等家拉素通,人家那么让木车你是咋个通,各通各家就像是怕,先就撒家木车你通,一通一家就像是把通,全通通,光着木车,俺就来。 人都没得你,松松姐,擦空个,写个马拉个,等不与容易人特切的东西把事。写个松松姐把东丁从,当来以双姐擦空色,压个心里娘真娘不许写东,出去和他写信,得从这里来,连那里个,写个不到兄连那点子的写的,三年的给,若半后来,写个松松来就是就学,明一本人自己讲他,没听, 甚至我同姐姐住着人生电视机把通大熊哥卡萨不过东西什么通希望住这把没得了前女用吧过吃鸡了怎么办事明啊等来一双就是哈公司人生中给新的通中间比组织总人比东就是比日本来个也马拉祖巴马斯总人家总生全国各家卡不行李多等几通这都他就来新的家庭眼前给爹娘的温州通村子媳妇跟你同一把事

야 롱천당 자름크크 생근로벌헨디 데랑글레 쳔다남바 춘년마시 차르중 레첸디 좀드그바 땅 돈전바 로마르챵 땅 좀드응겐 크바도 트르긴 텅지미 로영 헤문지 크당 돈네 가랑 소영 지른 지를 용 다키데르

야 롱천 땅 자비 근거 조불 헨지 체나바 디무 인나 다타 체적기 선신 능진 반데 인나 종영 롱천 년 천나 제차블이 콘 워스클 천음지 종기 종습 살바시비 린체 인나 체릉치 디터 린천의 라셈버 갑스시 나이낭 하진 린천더거 좀직 바등 힌준바 하트 초이나 Sanklanji, Dina Deringalinson, Shingla Lulag Shungwe, Tunli Darushkil, Sichuan Shangchina Nawa Wurg Changrang Shungklan Barkum Jongchir, Somung Shingga, Jongsub Darjije, Nitsil Gubashi Badang.

내티 나듀기 민하 예룬 소가함 유양몽룽친토 비기 휘브시 제유 이차타 망초기 응의 균타나 하람 멜로 시리하기 공해 소가 예룬 퀴토 조미 소대 지기슈 베미리기 중국 태내 신은야 용자소 유디 지단 권부시디기 처부도 내피 파티겐 칭주 심바타 마처신 일해 뒤면 점이 피워다 점이 티남자 림신 피미미보로 핀주로 중화인라 더디 지단 시비 민티야 지우남 점지세 탕인바 저와 충센토 지엔해 딱바시 인게

0: 下面的听题，三九六一南天西边的南先生南。第一个内务南北边的组，中共中央给解决书记、改革给主席、中央某委给主席习近平给在九周年春节正典吉林罗宾组内罗杰朱科瓦登场时，给罗的连续用的罗的天天准备加进罗州出了这些的连续语。习近平给陈毅南，国族十三百套。 吉林罗边去退入设备，中国解决准备制作人罗杰工业组织七八的，设计西局军人的确对上级准备切脱，改革及特区各国的密电，日前及七来各把三米级把它立举了七八的，罗边及城市区在托尔东哇，强在托班西点米呢，特别忙哇，所用复杂七八节机，退入设备强下的运用它给了各地的，中国南北退入进了各地东西，立即特别七八布局日外有，今年对南有。
1: 吉林罗边里，七东国际协助协助老罗做不着。龙国解决一零，罗不着的水军上不特别大，各具杀队他用钱的，改革及来历卡了，西点民的保险所用钱有。第一个来空的被问的出，第一个来空题，当我国别才九周年，中央认真来空的牛日节，国不去图，杀鸡西就军人他，超队三在准备钱的，抢菜托会新点民的体外忙活所用钱个西巴白一八十一。
0: 第一个内务呢，被问的出，人家的急救手机习近平给福建省经济漳州积极来过的人民用了准备充电了，改用基地空道数连接清不清晰，加急基地来接不得人多别，急救手机我就以了电波龙眼的盲端度来端准备，透明身边电送的，经过了来给配的，罗大区别单的密码给黑色那么大的数码解决引起教育，急救手机习近平给真联能。 漳州积极来过的人，基地空道及闸当策略明讲些些。开始年度来端的特别唐不着时间错的，忙做了相对修复的，忙给电价数码所及的，各级别准确不了，我就积极投入去送油。积极手机习近平给陈年就职，漳州积极来过一入民用了，实际给从那什么情况的，国家清不特别。
2: 福建省经漳州创建的基地局等位级委员、局长宣布离开任期。急救手机习近平给陈年开进能，在我什么都有劲，一个这的行了，退任还将给顶上点呗。按照陈年的工程，罗总的扩挖顶上浪线，忙做了相对修复的，忙给电价了送用设备，顶上在的加起在，军舰没把它切入单的，迷茫给送嘛，解决人些教育。
0: 福建省经漳州创建的基地局漳州积极来过的人啊，如何给相对做进塘北六百万人口？急救手机习近平给陈年开进就如个，俺让他特别做了新规全部贴上了，俺首先特别配送。俺让给多年的计划前辈，忙做一桌人给热血热热连接起不的，最是热热他就牛点钱的，确实给定价的，确实给评价了送用钱就引起教育。
2: 急救手机习近平给忙给的给送用的，金藏的改革给电价送用钱就你迷茫基地差不多都破百，跟着节目是，加急基地来接不得人多百，忙端都来端准备，透明身段电送钱到，水军上不特别大，罗店局里面给经过了来给办哇，多年的计划生命，忙做的甚至是不得，胡大白大给，金藏车站给电价送我借钱的。
0: 当他迷茫给黑色那么大的数码钱就日外有接电难有，加急基地来接不得人多别，二把多急救手机我就以了电波龙眼的迷茫空麦空的过了就他用些不得，电送的跟着库斯姆的电梯，电价就送着电波些专用音些专用。基地部省政规动的呢，积极来过了组织处长余慧勇去，急救手机习近平给陈年开进帖。
2: 按照退入设备积极来过给人的角落吧，他就去办来端业务就不着了，短剧给合作，三端难忘嘛噻。作为这送小鱼羊，可端难有。按照急救手机，按照什么落了电波龙眼托，电给你了，这送他就都修不得，送用你他就都拖不起的，改用给积极来过的特别了，你这给漳州积极来过的玫瑰的钱的，落着积极来过总局了，规定修金当年。 忙做呢，积极来过你，认真度越别，措施特别解决人些教育。毕竟创建的基地局，西城严腊局，富有上浪，我东看给工资宣布，最胜第一。
0: 안주 직접 소지 토구르 서무다 리구 서무테 게세 지조 균용기 된자 되는 송종 세배 규슈 침보로 교르데 첩수기 대비 뉴밖에 낸다 지조 되는 송종 뷰제 토베 공비라 십슈 지디레군기 뷰사르 텁생 뉴바 체로 동안 소지 레드 게림 사바시 돌리표로 구디 동교 인시 주유 초비 장람 지디주 화스 지디초 너주 법수 응악동칸기 미만인도 바 세왕근부 서범미 시동 등기 이사라 자두 집에 작람 지디 미만 인도바식 인백은에 나랑기 토낸다 제와 침부 주배 된자다 칼람기 된자라 송경 제대 단다 미만기 이든 용화다 르기 초바 로디부 치 초바 제기 칼람 숭마지 제주 인시 주유 광시 종지장 경종 유린 총계대 지디주 된자 닝라 루가기 첩시 오유 황만기 미리서 구도 레가 치겐 지디 미만 인도바식 인백은에 네, 가르자지키 교바다 까마직 대배 초배 믹제 등이 제대 지디레 등조급 만조지 심나 바바 체바다 만조지 고가르 교대 만라 샴디쇼주 인시주유 산동 신진 淄博총 게레 지디주 차외 된자 닝라 루가기 닝라 루변슌바 도통키 안주 무투 무덥기 준유 된데 차외 된자 송유 된보로 준네 주제 대배 토배 투디 组织나 사신 된배 돕쇼 기수 비주 인시주유 贵州省亲贵阳崇吉的基地区你对女性你那如何给你所三边女性如今给录制吧朱云红旗如果特教唐博的西醋边你对女性迷茫你都把些银边恩呢我让给金藏的结构给点家松用解决的可旅家管的国规区别各州来的苍面南团结护大切的罗德局民啊当当迷茫给哈萨姆那么大给松马切就银些绝育第一个来库那边为内区
1: 到我古北采居住人境阿中中共中央七十七局军列奥运第四级级看给总理选拔丁学祥广西青州署平陆美术藏部出现小东土北在古路修巴市初心小东土北在古提平陆美术藏部马道丁内所工作前行广西庄日人共军塔人民局接着部也跟古路路军组塔来着组织期间期推命云文所当谢被预巴市 邱子秋堂根本你就在爱托丁学想起平路美术藏部托出现小东土北贴着那瓦坛出现给同志照顾他对你道团结果所有丁学想起云文素美术藏部组织的最多性能够积极书记习近平天平路美术藏部组织的采取通信那瓦坛千贵组织开心听马能的采取托瓦坛不再托为平路美术藏部组织结果被浪子对那瓦坛 来这北塔塔帮美来这唐泽来这解决关系电脑鱼。该届北特罗西七八月平路美术藏部的浪岸军统天出现小东土部月底。今年党中央去土库鲁什木南为新来一年只有缺下塔密码盲错去加比如熟悉前面马子加其组准备该届艺术队员。 美术藏部托出现小东土部库克斯松田出现都会北部出库区电机出个对吧谈努部区社会区国一家七十东华的固定当地空白区内当三百组块的立即体外七万八个月系送去吧是丁学祥腾东古时出生的兄弟美术藏部出两期科学谈正就去军抗科学送教所及内村的都是南域 空气平路美术藏布提藏布坦将来初到街南门街镇切的念诵起蒙西这个开进行一百千天努部感触主蓝三百更进来的事情科学托他们也不前天街镇起秀坦所控制作切派的小女也不坦感触解决了切过坦其南年归期三十吨被抗力切的藏布主情加措了教会初到主蓝开进地地价坦来去托会街镇托不坦 编组的片给他制作的片给军抗给片给借及给他们参与的用法的切割系电脑鱼平路美术藏部广西南宁塔北部出库地区切一部塔广西地尼加措的电脑都不切了做法塔国一空兵用法的加比如的电脑的中国塔阿西亚下流那这一切两只两只用法的小女家伯塔不再托部聚集两只两只了给你三百年就用法是第一个来五年被人出到我古别次也就按您 계급계조시
0: 미리기 레방 직든 초보 족배 도시다. 콜라시비 중국 침부 시든데 미리라 체배 투몽 내든 탁주 자지 갑조 세든낭 유지 된유. 한정기 중국화 시든마디 직니 냠제게 초기 저짐기 미규다 자든 송경 제규 타용다. 다왕 간염 균형 능시라 대주 치바라 모그 체마제바라 적수 주밤 양나 적수로 되네 지구 치바라 모그 체급받다. 니니 총망진로우마 타용체대 계급하기 미마기 랑된 땅과 체배 공비 조람다 지조 럼루라 진조다 계급하기 록된 된자기 도고라 진조체대 대배 콩야 릉신다 정샤 릉신 균두 릉신제 된배 콜라시뷰 주용 체당 되구 숨니 링무다 추물라 되네 초계다 주시세교 타용다 시베가 냠닌 타주시바라 펜배 배준 타달라 갑교로 체대 동도 림바다 동도 강사를 치바라 응과 체구 신이 미조보를 짐바다 전제 기룹 타종 체대 사다르 개공기 조종 직수 강교 퇴구 창도 땅대 콜라시뷰 시디다 공배 차샤라 샴디 쇼교바 체제 한정기 갱코르베 계급 침부다 공배 조신배 계급 최수 인배 중국 등이기 토다 바르숨도 랑외기 공배대 미리기 공배기 내재 말라도 샤대 중국 남배 태릅진나 되네 점링기 시대 되는다 공배 타르게체 부회배 리기 부기 유배 토다 바숨도 시디 돕쇼다 창된기 돕쇼 야든기 돕쇼 제수 교류 비진 샹산링디 주대 로니슈 탐바송진 된자기 투몽은진직되다 고송래 되냠래라 군디 서구기 시디 되는 송종제기태 누부케침부 둔배체유 급디 링디기 딜링기 투몽은진직되다 된자주종라 투몽토 구디동교 주둔조부로 체배 외유기 투닝케침부 된유 소쇼 군중 와라 베레 띵섭 체대 계지 된자 냠래라 꾸디 동았다. 점링기 시디 된인라 송경 차지 레기 사르바 부규제와 유 지 대나유. 중야 목위기 조시 순바 정성민 거수쇼배 고메 수준라 쇼유. 랭디나 쇼겐 계급다 서구 계지 전주 제기 숭조 투미 갸잠 고메 수준라 쇼유.
1: 디글레 군에 비웬 내수 양탁배 세균 체제다와 주부타 라린다르회 롭종 롭수 중앙 주부지 초춘타 중앙 펑름기 레게 치둔 침배 촉돔 촌두 제주루님 비징토 공소 시부시 주소토 다딘기 롭종 롭수니 당 중앙기 둘미 도댄기 구시화 토네타 딩섬강 비와시 인신 춤제 응세 퇴부토유 양탁배 세균 체제다와 주부타 라린다르니 튜유싱부 레겐시 힘패 로듀 시진핑키 속신나회 당 중앙계 타고르투 튜딩아르베 덤서 치바타 시진핑키 트러사베 중국 캐주된배 지소정루기 공바타 라바르투 시진핑키 등수 공바 롭종타 라다르 딩섭체디 롭종 롭수 춤제 사디엔타 야기 동화타 미유기 도시 댄조타 등시기 코도 치르동화 망기제도 제재등주타 무유주로된해 제재등주 윤총제체디 중국남배 팅접제는된해 계획도친수준타 미리자다르키 차샤르부치를 균용해 구디동치 레기사바 대외치와 비유구시 내두나유
0: 디글레군의 배배는수 계세지적한 선교로 흉내 강기 다워급의 최주로인 롱아전기 철교 주용업의 고야부족배 무지주주 선교로 용라 손도 공조체받다 침진부유제유근구민의 교용의 팀들의 계급 중에 랭겐 튕겨다 팀진 신진 랜드라 구디동화다 벤조 지조 부두 콤베 용어라 샴디 슈바다 겐닌 치베 제유 니즈 모르나유 로디샤르준 초용의 팀들의 계급 중에 레든키 존내라 미바다 고림 덴베고네 덥줄라 다르 체데 팀용 상보다 죄용 렉바르 띠네 부두 콤베 용어라 겐닌 체유 팀진보이 팀조 남자 숨주 숲둔라 십시를 리급 중대 길에다 제와 유비 신진 팀진 최대도 동화대 균남전기 투점 수립유 딜류다와 당분의 개배파라 증가 신진 깨주 리공기 교시티 둔주 둔둔다 니동 탁주 제바테 두종벌의 개지 주구다 정중직 파라왔다 신진 주시 탁주 제배 탑람 조회 누바 아르베 응세 퇴도 친유 사내가기 두렵사르베 펑차오 냠용 타종다 공비당대 미망 둠지바 치숨지주다 춘주바 치촉다 고동 신진갸주민나 치직다 둔동 개개소기 둡슈 지교로 찾고다 배주 야부체대 겐다다 주시 중전의 세교로 구디당유
1: 디글레쿠네 비웬네수 계급 둠지 주기 협자체배 정신의 원파라 다와 개발 개용기 섭슈 레리기 튕기 튕창디 튜종레 야지 시타 청중지 파디 지용내 덴부 균총토유 미터링뉴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교양 칼레치스르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지야 닝고 메지 미유디레 초민두세 스고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회
0: 기라 류식싱아 쇼베급리에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1: 기랑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 파네미 이나양 기란에 셀라 갸체 추서치 포아디 디공리 덥가세기 치로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기람이 유디리 손에 제발을 갸벼르지지 기랑기 수부 가래 침부지기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1: 미유토 초아니 튜니 되버지 거기딘데 계직마시지 기랑 가주 럽도 뉴버지라 기랑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와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제니 처지 이는 양 복등문교를 용화지 능구 능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에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 나외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초
2: 남목이 튜닝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中央密码规矩龙天雷公给破盖天狼爷。

0: 다 태양 탄 출린 제 제가 손주 섭게래 마와 균균 체계는 있는 내리 림바니 젠키 지방의 주리기 내포배니가 디 서동 티웨 토념탄 참보 르겐 추기 탄도와 이는 아니 야자 니슈이 토휴 다 텐추기 제주르기 제니 미르풍레 니바르도 코에 수주응의부 침부 숨내 개체슈디 임바탄 디 르뷰나 이체 체네 중웨 구름가체니 미르뷰기 뉴체기 중콩 조시 임바마세 탄동 kīngwī zhī gyūr kī gyūr zhūng māngbūr nūpa tī kī hūs tā kōng lā shū bē tēn chū zhī gyūr kī zhī dās tān tān sā dāng zhū nām gyū kī shū yā kī tān sā dhī dīne gyū zhūng ngā chā sā dāng zhū pū tā tāng sā rā bā nām gyū yāng zhū sō bū dā jē chī dū sā mbā sā bā tō chā dā jē chī dū yāng zhū chā nā lō lā chā ngā rā kīn zhē yī mī chak zhī kīn zhē yū mī tī tsā mā dā jē chī yā shū yur bā shū zhāng dī nyūng chā nē lē nā yāng dī lē tō bē shī nūpa tūn sī sā rīs tī xīn Tāng ān zhū nām gyū gī tēn chū gī zhē zhū rū gī zhē dī gī dūrīn chīyā dī mā tāng bā yī nā, tā nyōng chā bā yī nā, mī lū pūng rā chā ngā rā mā wā tāng, nāng sā tūn zhē tāng nīng cīp sā rā chī gī nū bā chūk bā. Tī xīn, chī yī zhē dī cē lē gā wā, chī gā rā gī zhē dī sē chūn cē lē gā wā sō gī nāng cū chūng sī bā tāng, lū bū jī nū māng bū yī nā shū gī tīp sī bā rīs. Tā jī nā nī bā dī yī nā, Sosei chu tse me dangwa yi na, jimba nga gyuri ki nai pokpe nyinga chi chi ri zhu si la xin tang dung da xiamse ki didan ki nai dun chung si. A tiyan tang budi yi na, su ju me dangwa. Sosei nyung tu dang bie ji, di gar zi ki se ri ti lu bu se chun zo uru gyu wa tang. Da ngan zu su buru gu ke chi we di gar ki zi mang bu si yi nai le shu zhu wa si. Xie zang su xi du du qin ba tang, gi ba xin du zhu wa ti xin zha pi ba tang niri na zo chung la wa so ki nai chu chung si. 但是呢，你不提呢， 先来说话。 他这个儿子，这个这个是呢，那么就蛋白质，蛋白质是，那么就俺那说学过的学习，就对人们的光啊，这样们呢，我们就吃，吃些，俺听这些边呢，俺就说过那落了，俺的这个儿子，吃的那个是吧？学生，他的这个儿子呢，现在给检查了他拉索了，好像开吃我是一百趟，米绿不能给天气这就是给在麦当劳吃，绿不香的水准都七八趟。 监控了，人数没破百，人家写入作息。他的呢，送不的，前夕了，修跟贴吧。他的呢，心就来塞娃儿，上课了去了，天气这就是给在的马赛季节，顶着运动七百一呢，前夕谈许多跟女伴儿女间贴心。突然人不如天气这马赛呢，啊，来别给车崩了，女车蹲住没当瓦谈，落不中谈，三不同位女不马入作息吧。他的呢，你了个性，汤切老啊。
1: 做些缺菜的牛吃不赢呢，米绿不吃不熟了，牛空没当瓦糖，牛菜宁吃杀鸡，军电明白了就瓦糖提醒，爱土糖，你了先吧，古有苦话解决能做用不是吧？天天长二毛啊，贵重而且呢，米绿不给牛菜给军空做些一把糖，做些缺菜没当瓦赢呢，绿碰了贵重给俺家没当瓦糖，他呢长二毛就东西，天天一木吧。
0: 啊，那天啊，开的贵重而且当夜是独立买车不赢的，那边细节情侣的杨秀根贴钱，孙楠他一目不所穷死。学长，当俺那从南云给作为出来赢的，做些对呀，突然起过的还讲还讲给开钱不的，既然做些的出呀忙长的来呀，大大点买的，呀，用车不赢的，多交给你不是他们的，既然给送过来赢的来，秀根眼前的贴四百，学长，这些的。 딱딱지대야디캐시무시리딩게차라이나간주지조토리네다 提到了呀，那我当姐，俺叔叔给熟悉给爹当爹呢，你是姓姚的主要给什么兄弟这些的过人。同桌邻居说需要几月的提款了，嗯，俺们家几个老不正经，听那说空一呢，毕竟协和面干起，俺就出去，提给这一个俺们家来的这些的。空给送下下下是没呢，那能用俺做写了去呗，给决定拿落了一呢，卡糖不如，切三个吧。
1: 俺们菜色别介了，俺就这个有调动就杀过吧，也没那下杀过吧。天气新年，俺就做菜了吧，他这一年是土不一年的。
0: 디사고리스 제 서두선 발에다디 고림지도 당한 저는 윤소에 나로를 계속 참고시는 아래 이내지 대점기 도난데 용유매다 이내 나와스다지에 남주시라 추두선 발라 응월한 좀 없제디세 아드네 림키 제제한 저 소세디 슈구데샤제 최베이는 아니 진량 저 소분하게 창알디 순진세라 이내래 편하고 시토기 숨기 슈잔 이란게 군시딘제지 남제 남주시라 추두 나와스다난다 간다라 나츠 넘균네 제제니 사야리아 토난치 학바르투 창라기 지그동조 뉴잠치 돈제 소소기 소포르데야 소소기 제제탄 다지 야부시아데 하장 하장기 계지무시 다데네 랑당 디더부 까르차 주 얌마휴이네 이섬난고도스 까르차 주르달 힌게소 까마주마리 까르차 주 다디안 티콘라 나주 레로코나 수게 선줄디 통인두선바 콘조 달 까제 주르도 강한 주최의 시게스 슝레칸나로레 디테레이네레 추두르 자 착부지 총수 카이스나 나나조 탄통말 통주선바 아직 까제 주말에 답데버리 삼삼제 미강구 다 디등에 용바 아 삼삼기 삼든데지 여러바 나르소수 이네레 다 단단히 로친주로지히 까제 주도 대통령의 삼제 강아슈슈제제 게라코나도 단연보 덴두르스담히 이내 섬유래 대비지래 나좀 민망체지 대장기 근데 소래 가자 추큐잠지다 야면은 큐르마 큐잠지모도 가자 망부지 대야기 능주딘데 개민도 휴잔 디티에네 이내 랭안주 소소 소보야 이섭세고야디 송고리 따덴데링께서 디티에리아 얌센지 계획들이 다 영니 근데 신나스 삼도 갑시 샘랑아나 소냠도 난된 대지 생각해도 아 대양 지랑기 미니 좀제 깡부지기 랑부기나 두주 망류랑 두두갈 지랑 까제주 쳐서갈 다 계속 기란에 깡부 야지를 된제 랑베게 수다된데지 제베 이나 소소 류부기 토냠디 누버컨데 유메지 하고 그리다 토냠 약부 유아디 레라부 대잠지 마시 아 착시탄 척시 창아르 소단 자화라 퉁을 토 류부기 토냠기 누버테야 대단이야 제보 치베 믹체 케진시인라 딜레 타나 치다 링체탄 레베기 시수르기 추제 디진 닝탄 레베 차제 말라기 네튠 소경 문두기 버시 강바 야제레 데네 튜즈 링부 랑투바티 직체나 치링부 뒤투바 춘기 유사 다 수부의 토냠기 누바니 랑기 초르와 다 레베 치료라 달세 줘봐 디진 수수기 수시기 뚜부쇼 괴주탄 랑의 늉지제탄 조와 유베 디 미시 게베 체탄 테카르 조와 유바시긴 랭게수 그시 콤바 유두스마 콘르슈베 미좀 강바 야지 야갸제 란데야디 초데신난다 지랑 덴데 가체 카셴시 두두스마 지랑 파조 요데니 소다 리조시 조유베 소시 나와지 용스도 하브리 슈자 팅안주 미기 토냠 슈아드리 토냠게 누베티 이네레 한다 디나로 셰베는시 안주 미지기 체체 이네지 타나 게르조 유베 덴데지 총고 리스 덴네마 무두시 세로나 타디네 토냠기 누바 십제 체니 체바티 게체르 제보 체베 테주 초바마세 던동 숙시 대단키 닝카양 세듄치투 타 미줌네 깡바 야치키 랑바티 미 류풍기 촌난 겐체타 토냠 진누르 야체 제투블라 미 류풍게 체라 달체주투 테니 미식 체림부 용토미르 야 제보 체베 믹체지 힌스 포메 이와 타 로츠이키 치중 메바라 미줌네 깡바 야치키 랑베 투주 가르쳐 줄래 개외 미기 류풍 중 대단 힘바 총기 휴스 아 디급기 개망 수시 대시 체내 디내기 캡다 세베 디급기 수시 뷔체 체주 체시 니도 니슈 적숨러로 소주 개베 난도이네 수다 딘데지 요시 아 디앙 로 니슈네 두주 튕구 발키 미타르메 대자 개네 휴베 응은주기 차기 월이네 미좀네 깡바 이야지 랑바데시 다 쳐다 지급 미니 좀네 깡바 예윤 컹루네 지기야야 괴바타 깡바 시엔티 사 체부기 상운윤부르 지네 튜윤 가츠 랑토바다 괴바데시 롱업주 연기 미식의 선배이나 캐디 미좀네 깡바 이야지 개랑네 깔쳐주 윤총 치모도부이나 마운베 로시네 구파라 치외 니가 뉘세키 토르치마타 데미 좀네 깡바 이야지키 깔쳐주 덴뷰가 랑투게 달레 야지교주 겹시히 토와유바 캐디 롱업주를레 메베 미 랑당티 깔쳐주양 윤총 치모도부이나 내튠데르 니바르토 난진치구지투 아 토냠 누바 교로 침바이나 류부 용기 대단히 야 슈긴 팁스 tonyam nubani dang anzu luze chigo nazo na shubay mengsi shi yinba ma se anzu gyundian suwe chudu yang medu merungwa shi hin ta di jodu ni ki tuli na nubak ke chin dun shi hu tonyam nubay yakun me na anzu lubi cho kengji tali ya shugin tipsi bina ge lawa lubi ki tonyam nubay shenba yin sala ki hui ninga reng shu su che tol chubwe semyu le debe parche nazo chungsi sala ki wa ni rangye ki lo chukju renga yin ki gengwe me gyun po ne chungbe yu gin zo shi shi 니버디나 닝캄 차제데탄라 슈긴테바 토냠 누베시엠베 미콩네기 처균 쿠르규 뜨제기 셴부유베 닝키 르뷰왕자르 차코드치급 뉴슈치로 조시 테다라 유린고나 닝라 뉴슈 셴부티브시 팀인 팀네 포베 네베트기 미 야제게주 켜숨라 토냠 시에가웨 네중으세 데바타 토냠 셴베 미리 팀네 팅만 포베 닝가니 지단기 네베 덥니임바 르치라 메균 폴라와 토냠 뉴바 치센도 송웨지 구규 뉴바르 춘진 테바탄 샤네 종다르 테베 고급 진용도 심베 유린 고바히나 주바 균덴키 구규라 구디 팁가웨 규바탄 뷔미 춤르소 다르세 테바탄 르치 네 중가와소 죽쟁년바 럽탄 림바 총시 테네 촌난 김부 메바르 교화 미시기 촌난 김부 인민키 미티 르뷰 카수족의 춘줄 뉴바 직두 더 춘기 휴스 촌난 뉴바탄 토냠 뉴베 파르 즈와 체잠 뉴베 토냠 진뉴레 종다르 체발레 미시기 소와 겐체 토로동토 토냠 지주디 체로동드나 깡바 이야지르 된 넬랑베 종다르 타 디 십제 치다니 깡바니 사체부기 상의 뉴포르 쪽부르 랑네 락바니 정신토 초니 수장바 타자 깡바 이야지 야르짝바 함이야나 깡바 신시기 녀리토 시작디 깔자주네 숨주 파르 균균 차고바 Kesi, jondar ki gyurim chu, tonyam chi kakbo yin na lakba chi ki kyangwe samya na romgyoro so la dene rupchokba. Tidara, gangba ni rimyo ki nirir ting yi ne sum jangba yin na chambu yuba. Ta lo na jung jibye genkwa la chumba yin na tangjin tu xabzhu telu chaba ta yoga so jangba yin na tonyam nubar penpa chi. Ta miksu shuguba xin ni, kongse ki jondar tida chi gub ngibar tu rengi ki deja la ya sabsab chi ne sala megiba chakun. 주장 계속이랑 권리슈베 미좀제 강바야지갸제 랑야디 가셔주 윤촌 톱집면에 기란 톱제 난고마지 권리슈베기 탑시동조 피제제 태안 원조디는 기란 소수기 되자 야 나왔다 기란 살라미기 외기 멍시토리 이는 아니 권리슈베 쳇답태다 피제제 클릭클릭 체제 아니 두두디 징주기라 만조 소수의 넘규 샤르츠비아 이네지 야메나 요가 된데 지야이리 된데 된제 소수기 토냠기 누바디 토르다에도 주자 기란 투제 친분한 고야 민두라 다들네 손장 하나 손냠토 루제디 진네레 지심부지리 선조행계 참들레 뒤드링키 링실리젠나로 행계 주로 구디슈베 대단 시제난 된 표심부히 나나소 지메리젠나 양결 제용 행계 슈덴 자고
1: 음지타 변유기 겐베 게스비지
2: 조르초탄 긴냠기 촉베 지주호규
1: 다나 독지 투미 케준나웨 윤괴사토
2: 양신 파드미원베 장조사탕
1: 호신 지차베 초베 사토
2: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1: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0: 소소도 있다 아 총도를 내리거나
1: 아 네. 망속 되게 가긴 제일 날
0: 망속이 누가 제타실에 자자자 나다 참아 나다 열 말게
1: 아 생님마미 사진 좀 보고
0: 님마다 다세인 줄에나다 남사다 오기 들어서 저도 총도를 내게라
1: 아 네.
0: 게라
1: 아 네. 아디나 요니 다 총 다니 오스도 게라
0: 오스도 게라 오스도 총가 오스도 계속 전에도 다 망보시라도 게라
1: 다 지시 뒤트포 지자 누비르바
0: 오 게라
1: チキンジジザチェディオジリザチェディダチョデベゲシェンタマラレクトラズデタデリムカシサシオレナハレノヤムサノアゾトリシカノシラチダケラタコレトゥンチェディダヤンサチャンマンチェタンアンズヌジュクルドルテンメントトゥンチェントソジトゾナジュクルタンレリマチェショタナジュクダタイナチェゲンシュシゴレナラジョジョノラトリシドブレタトリシシュニョウレレケラロニョウレ
0: 他们忙不加对呢，这里是过要要买的。你那他听懂了，写的那个没那卡西给懂，这里是过对呢，咖喱咖喱啥，穷穷穷穷穷穷，这里是过的。这啥穷穷穷穷，马古啥的，他说说个穷穷弄了，再不啥对，他叫做个的，他不按了牛个的，啥的，把东牛，写不着，这里差价，差那还忙不加个的，这里缺出，缺个差价。
1: 아,뜻님아까지들다레코드들이노래쳤다뜨바뜨바뜨바세사지올시님아뜨이자서도다다지대다바자도니대대다바뜻님아까시나다돈다들이시유다대칼리칼리팔레드들이시찰리게라아수베트라스다저저그강가용고마용고요마리아게라사대고미세지오미세마라베기치조다제님이자사조지들로로가든다스다게라
0: 아네네다지그지가지고고요마다지가지고고요마리당보고도사카보라사카카라다지타기산다오체스바울레나데메티아노토스디데트리신도가트리신나메나소트리찰리게라아아네세세엔포지소단스디메단치지오레로오리바메라당오메라바그리게라아아네세
1: 이 대간다라 랑큐주리 명미리니 수디
0: 수디요리게라
1: 아 나스네 데 고림네 다지 이게 통한 간 잠시
0: 오 통제 칼라 간사나기도게라 다 라조조르바이나리아 제니게 뉴톤니슈 자비기 로미다 징이기 롱고라 트리시 투야르바이나 아 트리시 자타는 드라 스타코 페조게라 도소이나 다 하자기 야보스다 아르바 호이게 야제 인게 그제 잡표르다 다지도 그 통제 에
1: 뭐고시다게나
0: 참만 중도시 뒤태 로제다 니 이하칼라타 만소소소라티게 에저저 그림마타 참말라파 알라히라 파르소소게 라니라테데 레칼리히레즈로 티기 레카텔라 제타시엔조드나 안파코자데레가나
1: 아렐레 코레레가 욤베 마뉴
0: 오 마뉴트시디
1: 아 나스네센디 나나스 로춘주든데 단다서기온는거여라
0: 로춘주든데 타타세시고레나 마오바 자자레나 로브라체모 통들레 쯤마 로들레 마보여와 아 트레자기 토솔라라시 에츠주기 마지라오 제트라스테이둘레가나
1: 젤젤 가인스나
0: ཁྱི sota da tachi do chi chung drama da tani le na pa cha to la reverse ju gi cha ji da wo che tra zu gi la
1: ji ji ji so che shu de su yun gi la zhe di ma nya
0: ju di che ya ta
1: ni ne ka le zhe di
0: o
1: ni che so ne zhong zu mang zo gi
0: yun ba ta to ra cha ya dong ju gi tren zu gi la
1: let let let
0: wa ta shi gi la
2: sing li gi ting di kang chung zhuo le xi li zhen bi sam ta qi ni xiang le mu tu ni di ge long qing ge gong gi qi di zhen xian da kan nan san na

군디 당디 총유신진투 기급 기사된 내리 소리 때문에 준토바라 전에 지신 유보시 승리기 팅디 지든 소비인 도시 덴보런주 양규 럼부사바람 베베 규집이 치리리 전부 삼다시에 샴라 무튜는 디글룽친 리군기 치리리 전 샹다 칸은 살아나

0: ᱡᱩᱞᱟᱢ ᱥᱟᱨᱵᱮ ᱪᱟᱜᱞᱟᱢ ᱛᱟ ᱥᱩᱝᱞᱟᱢ ᱠᱤ ᱥᱟᱝᱡᱟ ᱥᱟᱵᱨᱤ ᱠᱤ ᱱᱟᱢᱟᱝ ᱧᱟᱢᱡᱮ ᱢᱟᱞᱟ ᱪᱩᱫᱮ ᱞᱚᱱᱩᱯ ᱠᱤ ᱪᱚᱝᱥᱚ ᱠᱤ ᱭᱩᱝᱜᱩᱝ ᱪᱤᱜᱫᱩ ᱱᱩᱫᱮᱱ ᱛᱟ ᱥᱟᱜᱩᱝ ᱵᱮᱱᱡᱩᱨ ᱠᱤ ᱥᱩᱱᱥᱩ ᱠᱩᱵᱤ ᱪᱮᱫᱮ ᱱᱩᱯᱠᱤ ᱠᱟᱢᱡᱩ ᱡᱩᱞᱟᱢ ᱥᱟᱨᱵᱮ ᱥᱚᱜᱡᱤᱢ ᱯᱮᱱᱩ ᱠᱩᱱᱫᱩ ᱱᱟ ᱪᱮᱨᱩ ᱛᱚᱝᱥᱤᱱ ᱭᱩ ᱠᱚᱝᱥᱤ ᱡᱚᱝᱫᱤ ᱨᱟᱝ ᱭᱩᱝᱡᱚ ᱴᱤᱢᱡᱩ ᱠᱤᱱᱡᱤᱱ ᱛᱤᱱ ᱪᱩᱫᱚ ᱠᱤᱱᱡᱤᱱ ᱪᱩᱭ ᱪᱩᱡᱟ ᱞᱩ ᱭᱤᱝ ᱭᱤᱝ ᱠᱤ ᱢᱤᱥᱩ ᱡᱟᱝᱵᱚ ᱥᱟᱛᱚᱝ ᱛᱚᱵᱮ ᱪᱮ ᱞᱚᱱᱩᱯ ᱥᱟᱜᱩᱭ ᱠᱤ ᱱᱩᱥᱚ ᱯᱤᱝᱞᱩ ᱢᱤᱥᱩ ᱡᱟᱝᱵᱚ ᱡᱩ ᱠᱟᱡᱩ ᱴᱩᱵᱮ ᱞᱟᱢᱫᱟ ᱛᱮ ᱥᱩᱭᱡᱩᱱ ᱠᱤ ᱛᱟᱵᱞᱟᱢ ᱡᱩ ᱠᱟᱡᱩ ᱴᱩᱵᱮ ᱞᱟᱢᱫᱟ ᱞᱮ ᱪᱤᱞᱤᱝ ᱟᱯᱡᱟ ᱴᱷᱩᱠᱡᱩ ᱪᱟᱢ ᱛᱩᱝᱫᱩ ᱪᱤᱱ ᱡᱚᱵᱟᱛᱟ ᱞᱚᱫᱟᱨᱟ ᱞᱟᱢᱡᱩ ᱠᱤ ᱠᱤᱱᱡᱤᱱ ᱴᱚᱡᱩ ᱜᱚᱨ ᱛᱩᱝᱡᱩᱨ ᱱᱟᱯᱡᱩ ᱦᱟ ᱪᱩᱱᱡᱩᱱ ᱛᱚᱠᱤ ᱭᱩ ᱟᱡᱟ ᱥᱟᱞᱩ ᱱᱟᱱᱡᱮ ᱠᱤ ᱥᱤᱝᱞᱤ ᱛᱩᱱᱡᱮᱛᱟ ᱛᱩᱝᱜᱩ ᱱᱟᱨᱤ ᱨᱟᱝᱜᱮ ᱠᱤ ᱞᱩᱱᱩᱯ ᱴᱷᱩᱢᱨᱟ ᱞᱤᱯᱡᱩ ᱛᱟᱯᱛᱮᱨᱚ ᱪᱤᱢᱵᱟ ᱢᱟᱥᱮ ᱞᱩᱱᱩᱯ ᱠᱤ ᱥᱩᱨᱩᱱ ᱛᱩᱱᱡᱮ ᱟᱡᱟ ᱥᱟᱞᱩ ᱱᱟᱱᱡᱮ ᱞᱟ ᱪᱤᱫᱩᱝ ᱪᱷᱟᱠᱩᱨᱤᱭᱟ ᱯᱮᱱᱫᱚ ᱭᱩᱡᱤ ᱜᱮᱡᱟᱢ ᱡᱩᱵᱮ ᱛᱩᱱᱞᱮ ᱡᱮᱫᱟᱛᱟ ᱠᱚᱡᱩ ᱡᱮᱫᱟ ᱧᱟᱢᱡᱤ ᱛᱤᱝᱥᱟᱯ ᱭᱩᱢᱟᱨᱟ ᱠᱩᱫᱤ ᱛᱚᱝᱛᱚᱵ ᱭᱩᱡᱤ ᱡᱩᱭᱩ ᱴᱩᱡᱤᱝ ᱥᱟᱫᱚᱝ ᱛᱚᱵᱮ ᱱᱤᱱᱛᱮᱨᱮ ᱪᱩᱫᱚ ᱡᱮᱱᱡᱤᱱ ᱠᱤ ᱴᱩᱞᱟᱢᱥᱤ ᱛᱩᱡᱤᱠ ᱫᱚ ᱥᱟᱫᱚᱝ ᱛᱚᱵᱟ ᱛᱟ ᱛᱩᱡᱩ ᱱᱟᱱᱤᱝᱱᱮ ᱚᱫᱤ ᱱᱟᱢᱜᱤ ᱪᱤᱱᱡᱩ ᱯᱟᱨᱜᱤ ᱪᱤᱡᱚ ᱧᱩᱡᱚᱝ ᱴᱩᱞᱟᱢᱫᱟ ᱛᱮᱥᱤᱱ ᱱᱟᱱᱤᱝᱱᱮ ᱦᱟᱱᱟᱱ ᱭᱟᱝᱯᱩ ᱯᱟᱨᱜᱤ ᱱᱟᱝᱞᱚ ᱪᱚᱝᱫᱩᱱ ᱴᱩᱞᱟᱢ ᱪᱚ ᱱᱤᱥᱩ ᱥᱟᱫᱚᱝ ᱛᱚᱵᱤᱭᱩ
1: ᱛᱤᱜᱞᱮ ᱜᱩᱱᱮ ᱯᱤᱣᱮ ᱱᱮᱪᱩ ᱥᱟᱝᱜᱟᱝ ᱢᱤᱠᱥᱮ ᱥᱤᱱᱥᱤᱱ ᱠᱩᱭ ᱥᱤᱥᱩᱝ ᱠᱤ ᱛᱟᱣᱚ ᱜᱩᱵᱮ ᱪᱮ ᱪᱩᱨᱩ ᱱᱤᱱ ᱥᱟᱝᱜᱟᱝ ᱢᱤᱠᱥᱮ ᱥᱤᱱᱥᱤᱱ ᱠᱩᱭ ᱠᱤ ᱵᱮᱱᱡᱩᱨ ᱛᱟ ᱡᱤᱥᱚ ᱠᱷᱚᱝᱵᱮ ᱠᱤ ᱱᱤᱫᱚ ᱱᱤᱥᱩ ᱡᱟᱨᱩ ᱞᱚᱱᱮ ᱱᱤᱫᱚ ᱥᱩᱢᱪᱩ ᱞᱮ ᱯᱟᱨ ᱠᱤ ᱞᱩᱝᱮ ᱪᱷᱟᱠᱩ ᱛᱟᱝᱵᱩ ᱛᱤ ᱪᱮᱯᱴᱟ ᱪᱮ ᱵᱟᱥᱤ ᱪᱷᱟᱠᱩ ᱛᱤ ᱱᱟᱝ ᱫᱩᱥᱤ ᱠᱷᱟ ᱫᱩᱱ ᱡᱩᱱᱪᱩᱝ ᱪᱮ ᱭᱩᱛᱤ ᱜᱮᱠᱚᱵ ᱪᱤᱜ ᱞᱟ ᱞᱟᱢᱞᱩ ᱱᱤ ᱠᱤ ᱡᱮᱪᱚ ᱡᱩᱱᱪᱩᱝ ᱛᱟ ᱢᱟᱝᱪᱩ ᱡᱚᱨ ᱡᱤᱱᱡᱩ ᱡᱩᱱᱪᱩᱝ ᱥᱤᱱᱥᱤᱱ ᱠᱤ ᱡᱩᱨᱤ ᱪᱷᱟᱠᱩ ᱡᱩᱱᱪᱩᱝ ᱡᱩᱨᱡᱩ ᱥᱟᱛᱩ ᱡᱩᱱᱪᱩᱝ ᱱᱩᱫᱮᱱ ᱠᱤ ᱪᱷᱚᱢᱨᱟ ᱛᱟ ᱡᱩᱱᱩ ᱫᱮᱱ ᱵᱮ ᱥᱤᱥᱩᱝ ᱥᱩᱝᱡᱤ ᱪᱷᱟᱠᱩ ᱡᱩᱱᱪᱩᱝ ᱠᱚᱝᱵᱤ ᱛᱟ ᱫᱮᱪᱟ ᱞᱟ ᱡᱤᱜᱩᱨ ᱪᱷᱟᱠᱩ ᱪᱷᱟᱠᱩ ᱡᱩᱱᱪᱩᱝ ᱛᱤᱥᱤᱱ ᱪᱷᱟᱠᱩ ᱛᱤ ᱛᱩᱝᱩ ᱛᱟ ᱯᱮᱱᱡᱮ ᱛᱩᱝᱡᱩᱨ ᱡᱩᱱᱪᱩᱝ ᱪᱷᱟᱠᱩ ᱡᱮᱥᱩ ᱭᱩᱵᱟᱥᱤ ᱪᱷᱟᱠᱩ ᱱᱟ ᱢᱤᱜᱵᱤᱱ ᱪᱚ ᱱᱟ ᱛᱩᱝ ᱭᱩ ᱛᱤ ᱯᱮᱱᱡᱩᱨ ᱠᱚᱝᱵᱤ ᱛᱮ ᱜᱟᱜᱫᱚᱨ ᱥᱟᱵᱟᱛᱩᱵᱟ ᱛᱟ ᱜᱮᱡᱤ ᱡᱮᱱᱡᱩ ᱱᱩᱵᱟ ᱛᱟ ᱥᱩᱠᱤ ᱱᱩᱵᱟ ᱡᱩᱱᱪᱩ ᱪᱷᱤᱨ ᱫᱚᱝ ᱠᱚ ᱯᱟ ᱥᱟᱝᱡᱩ ᱡᱮ ᱪᱷᱚᱝᱡᱮᱨ ᱠᱩ ᱡᱚ ᱠᱩᱝ ᱡᱚᱥ ᱫᱚᱝ ᱦᱟ ᱢᱟᱝᱪᱩ ᱯᱮᱱᱜᱤ ᱞᱮᱜᱡᱩ ᱱᱩᱥᱮ ᱛᱩᱫᱚ ᱫᱚᱝ ᱦᱟ ᱛᱤᱥᱤᱱ ᱜᱮᱠᱚᱵ ᱡᱮ ᱠᱚᱝᱵᱤ ᱱᱮᱯᱚ ᱪᱷᱤᱢᱨᱚ ᱯᱷᱤᱨᱤᱢ ᱠᱮᱡᱤ ᱛᱚᱯᱟᱨᱟ ᱧᱟᱢᱡᱤ ᱛᱟ ᱛᱮᱨᱮ ᱥᱟᱢᱛᱤ ᱥᱩᱠᱩ ᱵᱟ ᱡᱮ ᱱᱟᱦᱤᱱ ᱞᱩᱝᱮ ᱪᱷᱟᱠᱩ ᱡᱤ ᱡᱤᱜᱩᱨ ᱱᱤᱡᱤ ᱛᱟ ᱞᱚᱠᱷᱚᱨ ᱠᱤ ᱥᱤᱡᱩ ᱞᱟᱫᱟᱨᱟ ᱛᱷᱤᱝᱜᱩ ᱪᱮᱯᱟ ᱱᱩᱨᱥᱤ ᱜᱤ ᱜᱩᱱᱡᱤ ᱞᱟ ᱡᱟᱵᱡᱩᱨ ᱪᱮᱯᱟ ᱞᱚᱠᱷᱚᱨ ᱠᱤ ᱞᱮᱴᱩᱢ ᱧᱮᱥᱤᱱ ᱪᱮᱠᱤ ᱡᱤᱜᱥᱩ ᱥᱚᱠᱩ ᱵᱟ ᱛᱟ ᱞᱮᱜᱩ ᱭᱟᱜᱵᱩ ᱡᱟᱜᱵᱟ ᱛᱟ ᱡᱮᱭᱩ ᱞᱮᱨᱤ ᱠᱟᱞᱟ ᱛᱷᱩᱝ ᱚᱢᱮ ᱠᱩᱫᱤ ᱫᱚᱝ ᱠᱩᱵᱟ ᱢᱟᱥᱮ ᱛᱷᱩᱠᱟ ᱛᱟᱨ ᱞᱚᱝᱮ ᱪᱷᱟᱠᱩ ᱞᱟᱫᱟᱨᱟ ᱪᱮᱡᱩ ᱞᱟ ᱛᱟᱥᱤᱯ ᱛᱟ ᱪᱮᱵᱚ ᱪᱮᱫᱤ ᱛᱷᱩᱝ ᱚᱜᱮ ᱱᱮᱪᱩ ᱥᱤᱨᱥᱩ ᱞᱤᱜᱨᱤ ᱪᱮᱠᱩ ᱵᱟ ᱠᱟᱥᱮ ᱫᱮ ᱭᱩᱵᱟᱥᱤ ᱥᱟᱝᱜᱟ ᱢᱤᱥᱮ ᱥᱤᱱᱥᱤᱱ ᱠᱩᱡᱤ ᱥᱤᱱᱥᱤᱱ ᱵᱤᱱ ᱞᱤᱡᱟ ᱪᱷᱟᱣᱦᱤ ᱜᱮᱠᱷᱟᱵ ᱡᱮ ᱞᱚᱝᱟ ᱥᱮᱝᱜᱮ ᱪᱷᱟᱠᱩ ᱪᱩᱝᱟ ᱵᱟ ᱜᱚᱡᱩ ᱵᱮᱞᱚᱫᱮᱨ ᱥᱟᱝᱜᱟ ᱢᱤᱥᱮ ᱥᱤᱱᱥᱤᱱ ᱠᱩᱡᱤ ᱞᱚᱝᱮ ᱪᱷᱟᱠᱩ ᱛᱟᱝᱵᱚ ᱛᱤᱥᱩᱵᱟᱦᱤᱱ ᱛᱤᱱᱤ ᱢᱤᱥᱮ ᱥᱤᱱᱥᱤᱱ ᱠᱩᱡᱤ ᱥᱤᱥᱩᱝ ᱠᱤ ᱥᱤᱱᱥᱤᱱ ᱠᱤ ᱡᱩᱡᱤ ᱪᱷᱮᱵᱟ ᱡᱩᱱᱠᱩᱝ ᱛᱟ ᱠᱟᱝᱛᱤ ᱛᱩᱠᱩ ᱪᱷᱟᱱᱫᱚ ᱫᱚᱝᱟ ᱛᱟ ᱡᱚᱭᱩᱝ ᱱᱩᱵᱟ ᱪᱷᱮᱨᱚ ᱫᱚᱝᱵᱮ ᱪᱷᱮᱫᱚᱵ ᱠᱮᱡᱤ ᱥᱤᱠᱤᱱᱟ ᱜᱮᱠᱷᱟᱵ ᱡᱮ ᱠᱚᱝᱵᱮ ᱛᱷᱟᱯᱡᱩ ᱛᱟ ᱜᱮᱠᱷᱟᱵ ᱡᱮ ᱠᱚᱝᱵᱮ ᱱᱮᱯᱚᱵ ᱪᱷᱤᱢᱩᱱᱟ ᱱᱟᱨᱣᱮ ᱧᱟᱢᱡᱤ ᱛᱩᱵᱟ ᱛᱟ ᱱᱟᱨᱣᱮ ᱥᱟᱢᱫᱤ ᱥᱩᱵᱮ ᱪᱩᱠᱩ ᱡᱮ ᱠᱚᱜᱚ ᱛᱟ ᱨᱟᱝᱜᱩ ᱱᱟ ᱛᱤᱛᱩ ᱪᱷᱮᱵᱟ ᱥᱤᱠᱤᱱ ᱤᱵᱟ ᱢᱟᱥᱮ ᱪᱤᱡᱚ ᱡᱮ ᱛᱷᱩᱢᱩ ᱫᱩᱥᱤ ᱡᱤᱜᱫᱩ ᱛᱟ ᱞᱮᱨᱤ ᱠᱟ ᱜᱮ ᱛᱩᱯᱡᱩ ᱛᱟ ᱛᱷᱩᱱᱡᱤ ᱪᱷᱮᱯᱟ ᱥᱟᱝᱜᱟᱝ ᱤ ᱡᱚᱭᱩᱝ ᱱᱮ ᱛᱟᱨᱜᱮ ᱛᱟ ᱵᱤᱫᱩ ᱠᱚᱝᱵᱮ ᱱᱩᱱᱡᱩᱨ ᱛᱩᱵᱮ ᱪᱷᱟᱪᱩ ᱡᱮ ᱡᱟᱱᱡᱤᱱ ᱞᱟ ᱜᱩᱫᱤ ᱛᱟᱝᱣᱟ ᱥᱤᱠᱤᱱ ᱦᱤᱱ ᱥᱮ ᱥᱩᱝ ᱡᱩᱵᱟ ᱥᱮ
0: ᱛᱤᱜᱞᱮ ᱜᱩᱱᱮ ᱯᱮᱵᱮ ᱱᱤᱪᱩ ᱛᱟᱣᱟ ᱜᱩᱵᱮ ᱪᱮ ᱡᱩᱨᱩ ᱱᱤᱝᱠᱤ ᱪᱩᱡᱩ ᱡᱩᱝᱤ ᱯᱟᱨᱟ ᱪᱷᱟᱝ ᱪᱷᱤᱫᱤ ᱛᱩ ᱥᱩᱢᱡᱩ ᱥᱚᱝᱟᱱᱮ ᱪᱷᱟᱝ ᱪᱷᱤᱫᱤ ᱛᱩ ᱱᱤᱥᱩ ᱪᱩᱨᱩ ᱫᱟ ᱠᱟᱨᱢᱟ ᱥᱩᱢᱡᱩ ᱯᱟᱨᱟᱱᱮ ᱵᱮ ᱦᱚᱣᱟᱝ ᱦᱟᱭ ᱠᱟᱡᱩ ᱫᱟ ᱥᱟᱨ ᱠᱟᱡᱩ ᱪᱚᱠᱚᱝ ᱥᱩ ᱧᱮᱱᱡᱤᱝ ᱠᱟᱜᱛᱩᱢ ᱠᱤ ᱛᱩᱡᱩ ᱡᱩᱜᱡᱤ ᱭᱩ ᱛᱮᱵᱟᱨᱟ ᱨᱟᱝᱜᱮ ᱠᱤ ᱵᱚ ᱦᱟᱭ ᱠᱟᱡᱩ ᱫᱟ ᱦᱚᱣᱟᱝ ᱦᱟᱭ ᱠᱟᱡᱩ ᱥᱟᱨ ᱠᱟᱡᱩ ᱞᱚ ᱠᱟᱡᱩ ᱡᱮ ᱪᱚᱠᱚᱝ ᱪᱮᱢᱵᱩ ᱥᱤᱨᱩ ᱠᱮᱭᱚᱱᱮ ᱧᱟ ᱡᱤᱱᱪᱚᱜ ᱭᱩ ᱵᱟᱥᱮ ᱯᱷᱩᱡᱮᱱ ᱥᱩᱡᱩ ᱡᱤ ᱧᱟᱞᱮ ᱴᱩᱜᱟᱨᱟ ᱧᱮᱨᱩ ᱛᱩᱝᱜᱮᱞ ᱦᱟᱡᱟᱢ ᱴᱩᱭᱩᱨᱩ ᱠᱮᱫᱮ ᱠᱟᱡᱩ ᱪᱚᱥ ᱛᱩᱝᱜᱮ ᱥᱟᱱᱮ ᱛᱤᱜᱮ ᱪᱚᱫᱩᱱ ᱫᱟ ᱪᱚᱫᱚ ᱧᱤᱱᱫᱚᱵᱟ ᱪᱤᱫᱤᱥᱚ ᱛᱤᱡᱮ ᱢᱟᱝᱵᱚ ᱧᱟᱢᱡᱤ ᱪᱮᱫᱮ ᱧᱮᱨᱩ ᱴᱩᱜᱟᱫ ᱴᱩᱞᱟᱢ ᱢᱟᱝᱫᱩ ᱠᱩᱭᱱᱮ ᱥᱟᱴᱩ ᱛᱚᱯᱡᱩᱨᱭᱟ ᱥᱩᱝᱜᱤ ᱛᱚᱯᱭᱩ ᱴᱨᱮᱡᱟᱝ ᱥᱟᱝᱥᱟᱱ ᱪᱚᱝ ᱥᱤᱯᱩ ᱴᱩᱜᱟᱨᱟ ᱧᱮᱨᱩ ᱪᱮᱠᱛᱚᱱ ᱦᱟᱡᱟᱢ ᱛᱮᱜᱟᱨᱟ ᱭᱟᱝᱥᱤᱝ ᱜᱟᱪᱷᱵᱮ ᱥᱟᱨᱤ ᱜᱟᱡᱚᱨ ᱠᱩᱭᱩ ᱧᱟᱞᱤᱵ ᱡᱤᱝᱛᱟᱝ ᱧᱟᱞᱤᱵ ᱪᱩᱨᱤᱥᱚ ᱯᱩᱞᱤ ᱥᱚᱥᱮ ᱡᱚᱝᱧᱩᱨᱩ ᱴᱚᱢᱨᱟ ᱯᱚᱡᱤᱱ ᱛᱷᱩᱱᱫᱮ ᱢᱟᱝᱡᱚᱣᱟᱞᱟ ᱥᱚᱥᱮ ᱠᱷᱟᱱᱚᱢ ᱵᱟᱥᱮᱢᱡᱩ ᱤᱢᱵᱟᱥᱮ ᱢᱤᱝᱨᱟ ᱡᱟᱡᱩ ᱧᱮᱡᱤᱝ ᱠᱟᱜᱛᱩᱢ ᱞᱟᱢᱞᱩ ᱛᱮ ᱨᱟᱝᱜᱮ ᱡᱤ ᱪᱚᱜᱚᱱ ᱪᱮᱢᱵᱩ ᱥᱤᱨᱮ ᱞᱟᱜᱞᱤᱱ ᱛᱟᱠᱤ ᱭᱚᱡᱤ ᱧᱟ ᱡᱤᱱᱡᱟᱢ ᱡᱚᱵᱮ ᱛᱩᱡᱩᱱᱤ ᱛᱟᱣᱟ ᱥᱩᱢᱫᱟ ᱪᱮᱠᱟᱱᱮ ᱥᱤᱫᱟ ᱪᱮᱠᱟ ᱯᱟᱨᱟᱡᱤ ᱛᱮᱜᱚᱱ ᱧᱮᱡᱤᱝ ᱠᱟᱜᱡᱟ ᱞᱩᱭᱵᱮ ᱪᱚᱜᱚᱱ ᱥᱩ ᱛᱟᱡᱟ ᱧᱮᱨᱩ ᱢᱤᱧᱩᱣᱟ ᱥᱤᱠᱤᱱᱟ ᱥᱚᱥᱮ ᱪᱩᱵᱩᱨ ᱞᱩᱜᱫᱮ ᱪᱤᱨᱮ ᱞᱚᱥᱤᱱ ᱭᱩ ᱥᱤᱱᱮ ᱫᱟ ᱴᱚᱝᱥᱤ ᱯᱩ ᱛᱟᱥᱤᱯ ᱥᱮᱞᱤᱱ ᱪᱮᱵᱟᱞᱮ ᱧᱩᱢ ᱵᱟᱨᱟ ᱧᱟ ᱡᱤᱱᱡᱟᱢ ᱥᱟᱵᱟᱡᱩ ᱪᱚᱜᱚᱱ ᱪᱮᱢᱵᱩ ᱥᱤ ᱧᱟᱞᱮ ᱛᱩᱝᱜᱩᱱ ᱛᱟᱜᱡᱩᱝ ᱜᱮ ᱯᱮᱱᱡᱮ ᱱᱩᱥᱮ ᱛᱩᱵᱩ ᱪᱤᱨᱩ ᱪᱤᱢᱵᱟᱛᱟ ᱯᱩᱞᱤ ᱧᱮ ᱴᱷᱟᱝ ᱵᱚᱨᱚ ᱡᱤ ᱪᱷᱟᱱᱮ ᱢᱟᱱᱫᱩ ᱪᱤᱢᱵᱟ ᱧᱟᱞᱮ ᱛᱩᱝᱜᱩᱱ ᱜᱮ ᱛᱩᱫᱩᱝ ᱞᱟᱥᱩ ᱯᱮᱱᱡᱮ ᱱᱩᱥᱮ
2: 그라 피규르긴 도착 인터넷에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중앙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1: 디글레 군에 비웬 네츠 제 주주님 어리게 제 냠제 접수 올린키 제 제 냠제 팁제 기계 믹세기 켜봉티 시내 니슈쟁아 버규 켜다 제베 시제 팁제 기세티 야제 숨탄 청중알레 군에 야제 숨탄 청중 뒤에 반해 야제 숨탄 청중 뒤안에 야제 시파르 토르친 유바시 디니 어리게 제 냠제 접수 올린키 니도 니슈도 숨르 다와 뒤베춘 로숨파 링키 제가 발팅 당부티 유바시 어리게 제냠제 접수 올린키 시주 세자나 므로르 짐테르 쇼회 시가웨 눈슈타 서버테키 첩시 동두레 콜라시비 뉴듀진콘 균튜가 토르친 유진 민게 므로르 시주티 므로르 짐테 쇼르세 충두단테 미세키 제니 파르 차과체 유티 등등 등기 매제 주바시 어리게 제냠제 접수 올린키 주시 워시히 니테르 어리게 제냠제 접수 올린키 도구르 치유 조원이 진콘 템포르 니주티힌 민가래 에링을로르 짐테 쇼르세 탄동 토부 이기마타 짐테 쇼르세 토부 균투 체베 튜윈 신도 정화시 에리게 제냠제 쳬소 올렌키 노브린타 사제 진콘의 쇼킨 수도 체메 원장 두브 초바타 두브지 유바니 디니르 진콘 파르회 현재 진콘의 쇼킨 메소화레 게니 체주티 힌시 주바시 시양 체중안의 체주루님 바르 초베 에리게 제냠제 쳬소 올렌키 게 제냠제 용자 총제 올렌키 총두싱 소슈미네 니동이 슈저주론네 니동이 슈저구르 발키 로크로카타 디신 튜유징뷰나 게난게 튜게징탄 동부로 응어소 파제타 레그쇼르체 응어로르 젬테 슈체 제키 응어바 제부 퓨유진 응어바치네 어리게 젠냠지 접수 우렌키 룸주콩 탄동 게가 팅직 바르시버시 어리게 젠냠지 접수 우렌키 응어바레 응어바라 뷰리 좁게 추기 뷰리 중이기 탈로 탄동 기계 신의 니슈쟁아 바르스베 응바세 유바타 어리게 제냠지 접수 올린키 로시비 변수를 파외 응바타 룸주 경물로 젬테 쇼르베 응바 토르단 유바시 어리 마간 근무 진로르키 던창 침부숨 닌테르 냠투 착바타 디나 다우충시 던창 착세 치슈 이바타 디 게지직탄 청주 니직진디 다와 추베 더기준키 첨라 고제급기 인공 마슈티 되유바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산에 대게 되주 다와 고베체 주루닌 고사이 작제기 세라베데 수디 어럽초기 사고디 춘기 카고 차주라 미데 고사이 작제기 닌테레 마그드윈 차주 팅 니베데 수디 어럽 빙부이 아메이 두눔 공스다 대신 하메스 무시디 카마 딘시르 제구체 유지주유 세라나 수디 어럽초기 사고디나 카고 팅 십경업줄 하점 제바다 제구 미빈야 예멘기 나디 망치바 추유 데르 야렌 로베치 후자 작제기 디람포디다 미미 넘루 주다 카시 제데 소디 어렵게 옌보르 네베 아메 두놈 공세레 제구체 유지 주바다 세라낭 네라 계신 태그라 믹빈라 포베 제구체 바마세 시균 체베 메균다 도르시 첩진 땅 유지 주유 세라낭 탄도 후자 작제기 디람포디 망부지에데 소디 어렵게 하메스 시무팅 카마 딘시레 제구체 바마세 네라 케베고네 믹빈라 야포 유지 주유 세라나 호세 작제기 수디 어렵사공기 디베크도 무튜 막든 자주 비교다 퇴중 소디 어렵초기 막든 도릅도쇼라 동디 동교다 소디 어렵기 예멘의 믹베 막든 자주 비잠 조바다지 예멘기 각도 메바소베 바라 무튜도 각도나 띠네 각도나 카데 조바다 림불로 띠네 림불라 카데 조베 자주 비교 인시 주유
1: Singalinki, Konse Sanjur Nyanjusu Ken, Rinchimu Du Lata, Basan Lamuhin, Lezen Gengunan Ken, Dawa Yuju Lata, Samde Bema Lashi.
3: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Mimi Bu Chiki, Nganzu Lobur Chukiji.
3: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chi.
4: Chakdo Yubi Chijui, Mu Chi Hinsu Lembarchi.
3: Mi Chiki, Juyangxi. 江浙切磋
4: 娘州人的这碗里 恩记点点 杨村西体
3: 色出康西体 于体民南 用我起
4: 米日康体 军机也见党 推梦古兵里 中华米日体 索子内色党 独秀内色 热内色借影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슈 위인 틴디 리센키 난튼조니 중국탄 키르기스덴게 급니부 김지계급과 자조 냠네타 타르게 냠주기 레완직 튼두 줍뚜신 유배고타 이집기 누구장도 초교러 공여로군디 동신 유배고러 계지 십슈며 총총두기 国际 냠레타 고급 냠주기 나부두배고러 중국의 락랭키 퀄리시비 냠레 균투피케동과 삼초 사부코등 집배고러 라단티네 콜레시비 셰프슈 총튼키 고이사르드 냠레르 군디 동구이 시베 고르소인 샴르 틴디리 생기낭 튼십처럼 센쇼 키르기스덴키 총통 자플로프 딘슈타라 지롱이 동카미니 스초루이 다와케베 치 숨주니네 다와구베 치 진인파 중국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키르기스덴르 게튼 섬트나와타 상하이 냠레 증조기 콩도 계급기 조다린 진힌초기 촌도 팅니 초바 슈브시 섬트나진 계급니비 조다키 튜럽사베 초용기 텁주적대저와 뷰체 토베비게 동교골키 중화미마 지튼 계급타 키르기스덴 지튼 계급기 냠지 작담타 中华民马集团给科普塔, Kyrgyzstan集团给科普基, 유진김치集团给냠래清一乐, 连图千大国巴马斯, 全日本马脚塔,金珠,嘎古, 泽州重开所客控给全日本냠래一切几日乐帮帮那一部时, 曾经能人, 中开所全日本特通, 千载塔, 罗布苏, 米曲人内, 年久所客控给냠래一切卡,你说了怎么乐, 千大国巴斯, 서구베 제리탄린 슈켄 키르기스덴 길리지 카키미네 로듄송지 주시 시진핑 라리아 키르기스덴 러게 튠 섬진나 와피미네 케종키 수균자조 나르웨 사딘토 다와티네 케종키 튜접사베 초용기 텁주조데조와 뷰체 토뷰피게 동와 카초 세튠나와타 초니뷰냠토 김치와르키 저튠타 다르게 냠주기 케종 레완지 튠초부조바 람디나 유지 시유브시 계급니부조다키터주니치워초니부냠레니피게뉴르웨조덴투산토레뷰중국탄키르기스덴니지글라지딘키킴치야보타레완직툰키쇼다야보펜춘펜바도베초보야보제인 教育给年龄十多的话他提醒推梦托托库级别给集团社会起两万位年团体广场集体定色难呢中期的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ki nyam le ching yi le cen da gui ting ni bu ti yin xin. Ti to ne ge kem ni bu zhe wa pi ge ki chu ce ta bu ce to bu yin ba kang le wen yue ji song yu bu shi. Ti wei se be ki zhong ki nyam le gu Kyrgyzstan le pi ge ki ku gup sa bu chen yi yi bu di. Zhong ki le ge kem ni bu ben zhong ki li cha se bu ri che bi nyam le ki ding shu qin bu ding yu. Zhong ki le cho ni bu bu ce to wei gu ji lam ji nyam zhu zu kang to che di. ngujub nyamle ki byuze ta rinpa borwar gyunche mibar gundi dan yu. Cho nipu congtun ta ma jo sartu peke so kepkong ki ngujub nyamle le shungnun gemne zhongkir zhawa cho yong ne byuze towe peke le gundi donwa ta. Gekab nipu tumung to targe ta mimang ki dica qiru donwar gundi donxin yubishin. Biski tabju tan rikshun simju kan ki lakda zhu rin la shimo fu yi. Niwen lo xie rin ke zhung nyamle nam chan le gundi nuin din dan yu. Zhu xi Xi Jinping ta ting cem zhi rpi bati ge kem nipi war pen cun yi qi ngar wei sep du zhong yi yin bi yi qi yu. Ti wei sep bi ke zhung ki nyamle gu Kyrgyzstan le pi ge ki ku gup sa pa chen yi ri ji sun du. Se kui ki si di tan din lin sung yon ta kwa le shi bi zhen lun le ka de jo ba ti wei ki cen din bi nu bu dun xin yu bi di. Zhongkir Chuo Nibu, Timgur Dinja Ki Nyamle Chiga Chirudane, Nyenshu Sumta, Tokchon, Gejue Nyenso Jele Nyamto Dongde Dandi, Tumonto Sikui Ki Siddita, Denlin Sungyong Chi Xingyu, Gejitan Sikui Ki Letunchu, Kyrgyzstan Chuo Ki Nubu Tiwe Chinwa Dungur, Zhongku Chuo Ni Gapgur Siga Yuela, Kyrgyzstan Chuo Ta Nyamto, Nyamche Ge Zuo Ki Zhumsi Nanki Nyamle Le Ngarwe Xiongnung Gepdi, 国立西部超过千部西,推梦托,拉个林德罗汤,在王人路汤,在王七十六个国旗吧,全王人路我们太空旗吧,给及长下长丁松共借切地,体位熊昌陆团体国立西部居够马拉准够了滚地东行月,克里斯丁奇给克陈东康给及着我比如主人,卡斯马里也外野。 因为罗先生给个尼布做大起特别内提我给个尼布顶家娘类跟前没把事都清不他切不是一天平村一起起书明显切着着我娘这给做谈上海娘类增作中国谈一下为没无措所全马中西我却尼布平村改革他几多几个月主席习近平给推梦谈求对娘类 军队全部借给丁家到台北大内，给个看看岩头丁家一个真龙了，看得叫把主体开钱难，越级送越不是。Kyrgyzstan熊族明日六千克，Kyrgyzstan陆军陆林克给人钱么话，一零拿一。其中给个女表模特拉丹真的是会开丁家真龙了，看得家的岩头是会开西的电力松工钱呢，便叫从团中问他，是控片村集团定时不动起，体外丁家谈电力的苦有多久因。 Kyrgyzstan第二年，吉隆一段革命，你说对了呢？一段革命，你说咋个了？老快的，你们这个错，人家林正很错的，军队民兵林正给克不了，单腿穷话，中国朝的改革团，你们这托不提，Kyrgyzstan给我那句呢，对您开心点，越级送越不是。 你对埃及斯兄弟所来你女给家给托别女给切断切些断呢，给用给说着断断怎么去，托还为数老断四次这就是些子一个不他，我们把钱呢老断出国的阿妹老断菜计划计算他们呢，也对给老舅妈为各给老可断去女婿冲突断他，给来给老舅妈呢马路断话，所来给空给讲到天用超过了滚地断个些。 27年，其他天呢？埃及为数老多细菌菌去规矩其各所动物，女居住着江多人不老，滚地动物，过不三十岁也不谈。第一趟呢，给个提，给个特别女居偏个提，所来给他那男伴，俺为女性头部村有被我们进去有不是。 一级多，你女通过票送错不预备，一些阿诺么他，F这个强美是会去女个啥不偏个给，命运被读书点血给创些成绩时，一级熊错给成绩三十了行呢，记录你东家们你说资助了落对牌，给个提，给个特别女个老段出国的阿妹落段菜。 计划古坦成就我怎么身边呢？你女老段出国去老段菜，计划送坦成就我身呢？该给特别女婿家庭情绪所考虑，女婿讲到超过了滚地动气，以及给责任去过他，四句艰难了兄弟军队解决，给个给女。

대달 질릉에도 출러리야 개용키 싱부타 시림라 삼대 수회 링내 조경키 원투 냠대플라 생대 지배 지구추 정신피 직제 속부타 망추 직제 차변 속피 원투 챔부타 싱부타 시림라 삼대 수회 링내 조경키 원투 냠대키 생애야 더비어시 지디디키 시지티다니 다서경친 싱블레미 규제속폐 찹듀미니 가체 문수타 베즈르 덴티 중오마세 콘조창미 심뉴캬 듀요시

이내 모티브체 생겨납서 티튜키 키집해 제모 포부점을라네 단납해 자세시 변대충 제티치 감을 삼대라네 지나샤 시치 모두 시비나 딘데스리토 람러 주뇨회 카상키쇼트 샘러 체뇨회 티튜키 키샤 류키 파타 취사샤 샘키 파타 남취효 샤효 중에 다화 제효 키키 시시 당회 서로 포비트 덤규 시키 냥아키 송세대야 차샤핀나 동심준패 자세치리샤 제나 샘리야 키라니에 샘어 포부 좀을 안에다나피 제루님티 지세쇼타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르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지야 님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두세 스고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쇼베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십주산규 뉴슈 쓰고기시
1: 기랑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메 이나양 기란의 제라 약체 취사르지 포아디 비공리 덥가시기 치루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기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약교르지지 기랑기 수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언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체비에는 야구 민도관래
1: 미유통 초안이 튀니 되고

야 야안여띠부자담벨라야 야남카야라녀다살고야 마무나살워템진라야 야사여영라저랍지에야 야쯔메도적버템진라고야 릉가리야라바돌고야 야 더잔더워 댐진저야 야 대삼적버 댐들 들고 야 응어라다 송원 남자저야 야 러워 남자바워제야 야 사샹샹 범에 손우내고 야 경세삼라저제동야 야 안거향마래피세야 야 몰람태번송장다고야 아른생감중아라디야 야 마왕두자반찬서야 야 산지댐버속형대고야 성아담모여장거이야 야

0: 야 진선의 독초 자고 통핑지 라오 고초 레마라 간 남자 토만다셔 파파트 즈모 세잔 빼마 동님에 삼로 역삼 기운이 등 로제 녀셔잖아 거 거저 섬제 담바세 로고 급제 거그 담
1: 생린지 대용 디스종키 디링거 링게사 잡고 종리 링가스 비 메루지 비거 종친 된다니 동섬샤라 히 팀지미 레체는 더 같이 만드니 도구 나와 게릴라 치엔 치지시피 링가스 비 메룽 그거 대시지히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Zhongyang mamang gengchiba longchun lekhung wo gengchun namjia amkala shugdi lemtsana amalu shigmi

마시 코라 코리가 젠싱 토르근그 시지 강서타 춤문성치나 마소르가랑쫑크 샨차종 땅수싱 헝카르종초자 롱우 똥라 제비 사식 고리시 샹위 탐고르 소진제 사마시네 샹츠나람비 허직 셈축식당 중시비 다르비제 서티 고리제 제료 아나니송 사그네 콘시 아랑이타 칸츠흥 허직 앱젠진데 쇼칸당 톤리 아망식데 앱저차르 존데 아마시에 존이제 사체당 시티 토르근가 제심데 쳔네 르르바가테 제용제 촘르르초 데이 아르그네제 아간사 쇼요라 멍츠게 고르크 시틱데 당요 바샤 아날그진 메시 시티 허직냐 사스르 뽕식당 주시 파르캉 메퐁시기 롱오톤가 허즈크 조아톤샹 사브슈크시크 멍츠게 심조르시 사슈고리 냥스나 사능타 요라 메시르 요샹 러히 앱제르스 아뇨이낭타 요라 르타 샨친 종 캄스 유지 흥카르 종수 사슈고리 앱조르스 아젠즘밤 콘싱 간크와 남제지 사싱 식비 사퐁츠그진다 사르고 바랍 진진 시비 간홍 알랑 숨은 성치나람 비야 몸은 해저거니지 잡츠나랑 진나 남적 희비 사니 센차 사식 고리야 나우식자라 토르긍 미부 츠그니지 로틴디요 켈리치 남영 수진의 조서지 차세당 고르마츠송 시네 도마당 르그조 진 훈메 빠지 쇼흥 차지른 점바 진총 시요 마시에 제사나 땅수 생땅 닝쿠르제 토르근거 주땅니 랭뎀 시바인라 수진제 도트지니 제르가 앙이제 추세땅 주아차 톰비 송진 시요 구리 샤비 고름 십츠시데 토마르 사카르 쯩만 뎀게라 디 워흥 아바니 시그데 사주 톰불 헵지 시엡지 비르땅 게퍼시싱 디니 사퐁거 주차 뇽바르 참지드 숑알라데니 mera ngis matik sang a zin hun sing si me par chua ma mi xie khen se la su su san tang nang hing a nin sing chi xi wa xie zhe dang sa zhen ji bin tan men jie zua zu ta ba sha ji ren nian ni leng sen ji sheng xie zi ni ye bu sa sheng ni zu cun zin xie ge la gu ren ma ji ji me ta ma rong la niam nyong la ten gi kor kan ta zhong me zha xie zu mi xing sha dan ba xie zi zhen de 中次能够拖动

0: 시 슈드 좀바 단다 상은에 파난캄 파르기 파도 잘라 오르니 다딩 안주 직미도는 세 중요하디 화셀 후리 청리 싱디 딥디 좀바로 봐 당부터 봐 디인바 직 싱지가 오게 창물로 체다 봐 심제
1: 제제
0: 심제기 뉴슈 야 멤버이나 민의 뉴려야 된제 아니 어딘지기 봐 다 치수이나 직로 가제지 두두 좀바 아니 Mimi namzhu uudin cheche jik lezhu thobada, rwa?
1: Zhe
0: da. Tinti chungsu nga la, ta di nganzhu mikdong lak sin chungba rwa. Ta inay le jik Mimi namzhu tunzu tanggen ti rwa. Chinga agi ya minu tinti duga la kona su jik gengzingi rwa, chunzingi di jala di lakwa nyaji. Di gana jik kalukyu ya da jik jala ya gaya da ya mege ma babi ya da paru la o ya da tunzu ganga jik chinga agi. Mina laki yueba tunzu, nyamnyo yueba tunzu gaya tangja che gugu duga la. Shuzang ta jik mayingi jik pazu 장외 오리야기 레리티 임바 이내래 즉 진주 조가 교배 레리티는 진짜 쉬어인라
1: 다라시 타탄동 케시 키랑인나다 라제틴데 소제디레 케바 비세스나 카레스 내레 아니 티 신게 임바탄 티시 교부 요게 진짜 이나 안주남 균기 안주 티심 두부르발 틴데 조드치야다 아메도 수베 레뉴치게 타탄동이나 강가 틴데 약고 있겠네 라소바 틴데게 레레리아 슈네레 디우유바
0: Rishya. Taji chi su tsuwe chuze cho gangzi jide na jik toboji cha yungdu yinba yin na jala ki goyo go tiruwa. Jala ki jala la ya dunbe riwa di yin na le toboji cha diya. Xu zang yinba yin na tangu ma yinba yin na o da di robzi chung na jiga ri skadu pa zong ya da dinze ri ruwa la. Ta chi su yinba yin na tunzu pa xip cha su chin. Chile cha ru du yinba yin na. Ta bina cha xim na kirangi xube, kondu xube di chi xim dukbu yu jota na nye. Tunzu yinba yin na 치수 다직 응수바 톰레 그고라 식제 좋다 돈수 치디직 세시 망보지 실송자로와 지제고도 이게 뭐 이나 칭하게 내가 지게 된지 중부 있는 야부 체제 아니 대태 레리디 림신 퇴용고요로 봐 다디네 아직 미도 수여바 미도 수여바다 미도 그 내가 망보지여로 봐 미도 수여바지 유여소나 다 대직 간조 균도 파조 직 착다 비야게 미도 같은 수 이내제 야 대민배 미도 그 튼제 좀 있는 소 소여로 봐 진짜 상물로 다 칠레기 레리지가 교류되어지 단도 이뭐 있나 캬바다 강게 아니 튼제딘제 직파 꽤 겹제로와 야직 백에 김 나로라 디샤야 이내제 딘제기 튼제 소니 단도에 칠레 차되어래 휴자 직 락바 그초조다 로바 자라 가르 수업에 있는 시 교부 요부 있는 다 딘제 직파 칠레 젠라야 교류제 단도 나로라 수업에 있는래 야고 또 수여인라
1: 다라시 다 레리 사바탄 레나 사바카지 도스 더드 삼바탄 안 좋다 다 정부 유배소 지르바 다바도 다 디다 던조 베샤스나 리뉴 트위제 그거다 샤샤나 다 안 좋다 아직 다 정부지 다자 용 아용스 딘제 공부 이내레 이내레 퇴근 털이나 단단 안 좋 소외기 줄이 이내레 던조 다 좋아 탐서 요리
0: 휴잔
1: 그거 사바티다 있는 안 좋 미그 듄도 유디 안 좋 롤라 퍼베기 레그 딘데 지 최토지 제제 소소기 그래서 라니르 딘제 도보송 투내레 야부어발
0: 다다질라 레제 공도 슈베 링시티 임바이나 다직 레가 츠야다 진주 레가 종다지 치아 삼바이나 직 갑조 대텔라야 러바 공도 슈베다 미슈 등군다 지도 근송부 니도 캡라 제베 리리 서바 죽지다 레나 서바 니슈 쯔숨 유바 대다 고르기 링시티 인라 샴라 슈야디 렌게 상물로다 제와 유바 마세 임바이나다 다주 뒤진다 게동기 뒤진티 냅저 여러바 슈자 대급을 임바 있느냐 신진 계제 종제 이내제 야지 넘주 주제로바 파조 편야딘데 여바 있나 난다 편중 커주기 뒤진티니 그 증려야 아니 믹스에기
1: 시큐시티
0: 또 토당라 계기 응기 고대 응아시 임바 딘데 여바 있나 더 편중 이미 만제로바 슈자 딘데 여바 있나 아니 지 퇴진 팀이기 증나야 변종 커주 규제 바스 뉴비나 법적 지구 텐데도 수여일라 주자 십적 근데 인민티 기랑게 직 제역의 거류 공시 차디 규제 나뉘나야 이내제 엔딘데나제 롱주 난토그도 스팅규 수여일라
1: 다라질 당나주 롱주 남베기 규림 출리네 소소기 고소리아 투자 망정나 단대처리네 당은 주 넘뒤디 지구 대운주 삼바 그 쇼게다 나공니기 저제디 지중 첨부 유튜브 선발한게 주인지 민지 넘시기 준도를 된제 디둥기 안 중국인의 섭도리야 나왔던 그길
0: 다다를 라바도 임베이나다 변종기 신규 망치와지라 단대 뒤수이나 둘레디 두배급제 shuzan dee kibla yinba yinna, chojyo yaqbu naya da lakwaadu kondo lamala ki sumbu dang shingzhe, nga gongi kibla ya ane chik chojyo yaqbu hibaa di chenpo yu du yinba yinna, chik chojyo yaqbu naya da shingla dhubi gyurim ki chuedu da dingza, shingla chujia jendu gyur du yinba yinna, laya gyogbu tsaki yori yinna le, chujia gyujyo chibi gyurim chuela yinna, yinji denja la ya ane, tuna maans xaro naas. Tengu shuya da chepji du yin na, duandu la lo le yung ya da zugaan zhuyi chubur dam tu be, mendu zheji du shu ju yin la.
1: Yesu san dilingi, dilingi le zhen yung pui sumba yin, nga na zu jime le zhen na, yang gyar zhen yung.
0: Lingi, shuden jia guo.
2: Mi ka zhi si na, lup zhong ka le chi la, le gu cu gu yang ka le chi si ra. Yang ka zhi, cua ka si chi we, mi zi ya nying gu me jing, mi yu di le chou min du xie si guo shi.
3: Ke ji nying gi ji se la, ke sum gi le me yang. Kama ri ri nang, lu buru cha sheng nga kho tuin chi ki yu.
2: Kira lu shik si nga shubi gabli, kirang ki ki si ge, kirang ki subu ji ce ki, gya cha gya tan shibru san gyu nu shu su gu gi shi.
3: Kirang ki po we tuk se la, hao mi sum ne nga pa ne me. Ina yang, kirang ne xe la gya ce chu sar chi, po wa ti tie kong li, dab ka xe ki che ru gu yu.
2: Kirang ki subu na, cha pung tong chur bum cha ka cha yu shi. Chang yum che bi na, karche rina chobung sayo sungzam kaki uyu.
3: Kera miyu diri tsone jebar gyab yor chichi. Kera ngi subyu gale chenpo kiki uyu.
2: Che za, nga tsu jishi chubje, rengi ki tsuso tan nyamdo bezun chebi yin yago mi duwe le.
3: Miyu tu, tsua ni tu ni dewa chichi. Gaji dinbe gijik ma riri, kera nga ju rabdu nyubar chila. Kera simgyu timi, mikchu ya wangmi du shorwa chini. Tsuwe nang, gatsi jizang yu kya.
2: Gacho

0: AI 주민연주 헨게 꿈캄상 나니 미터진느기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별리 첸생도르가스 센켄 헨게 꿈캄상 샴러 직튼 속배 도시 댐불주 강규 럼부사바 베베 괴지베 치디리 첸슈기 디링키 리첸나 원래는 나버 헨게 초 뷰리 레디 뒤베 팀규 십시 댄디 체디 팀경키 도슈르디니 사투 모창송와 시베고 모준슈규이 초부 사도 점리 양즈타 에시의 추소 토조지 주진 티니 랑게키 기캄 딘자 송유 케친 시시 랑게키 치조 사콩키 겐캄 송동 첸덴토 단위 제진 탕부인비 초부 사투 기캄 송종 제진티 니돈 갸미 니슈자 송로 캡타 라달 체베 Chobu Satu Kingham Sungdong Le Cho Yongli, Shunglui Gyakbar Tim Kyungki, Genlin Che Yu. Je Tim La Dar Chi Zu, Kangzhe Yimbata. Gane Kangdar Che Yu Ba. Chobu Satu Kingham Dinja Le, Guji Chi Dan Ta. Sungdong Tan Lar So. Ningka Ngongo Chunjin Je Le, Ngarwe Shunglui Chi Dar Gyakui Chu So Le. Geyo Mimang Tuzo Gyule Olinki, Tim Gyur Shibshi Chochungki, Mishinbe Kongtu. Xinjiang ki, Ejin Zatang ki Tanggui Ta, Pemir Satu Uygu Sosu Yudi. Chobu Satu Gekam Songdung Jejim Lagdar Chizu Le Shibshi Chepshi. Beiying Kori Sobshi Rangtung Kui, Ro Chang Zongne, Tundi Gu Ro Nyuchu Xunglam Gu, Shachosu Yugab. Jiangdo ki, Yongsu Lube Chigang ki, Pengshim Nam Tar Tujing. Taki lama genta, kumu taki chidan chenpo ni ki di tsamsu nebe. Ro changzong ni, chigo chiju ki gagze topsa si yinbashi. Timgyur shibshi chokchung ki jesu zhangne. Gingwe zung ne, chitan chuygung chibe. Gwa zung se kongsu li gup. Sar gui be, ta mishing be sar di tsema. Nakbo gi chu, sangbo yubatong. Gyangda chi gup, shenlo gi xing tse le. Jili sumni ge par yubi ngojang par kiamki chidang chi jie dangdi. Ngojang ki kati si jibasi longchubki chesa tida. Zongzong ki chiru tu bubata nisu mibasi. Chobu satu gikam sungdung jirjimna. Erjin zatang ki tanggui jian gokchu ki gikam nubi kuiti. Gikab ki zone gikam nubi kuitu jubata. Jirjimna ti chuzi sokyong ta. Gengwe nama rengxin songgyong, sechu songjin ta, longgo chijia so, gengkham nubo saden ta torudong guwebe langzhi kase bengyu. Xingchu kangne jimbata, chigo chijia te, penje kangda tunyubata. Jejimna, guwebe genzhi samye sishungki, tungyu chidar che yubo sogite. Timgyur shibshi chokchungki, mechui shido shibjita, sane sato du, jiyu chiwa dunbar, sane tige jiyu di chenki genkuwe lian sebu gyab yubshi. Ro changzong, nangle zatan juki juzhan shunba libinki ngodru chebar. Ro changki, ceri tan tunbe chego tan ngobde childong, jitan juji jeki goksun zingran sun chargui chedi, jiju gingwe dibzu tan. Jigo le zha lakdar cheba so gyunam jengki le tunbe we. Sane tige chigo le tunki gane se yu. Ming ar erjin zatang ki tanggui ginkam songdong ta lal su namchang. Muchi nga ta chokdong gyalhagzam li chukzi ne ginkam ki penje ta. Benjor ki penje. Jizo ki penje je tu jikdu chiru chi yu. Chobu satu ginkam songdong jirjim nang yu gup tan du ne long lo ta. Uishu lo dong. Chulo jewar kusab chiri ki nambe to ne lupshu donwa ta. Wujru ta, sawo chanyu so nukyu zangma zowul chebe. Nukyu mala zubjun chegwebe denbib che yu. Wujru lo kanki le tun minne. Tashikul gen zongki pysum chokbe wujru tunkong le. Lo kanki lor chanyum lo dongce, chanwa chuzu chi somdong gege zamsi ne. Jangdo nukyu zangme, Satu chukdu lengbul jagdang, che par che yu ji ngodru chebshi. Jinju nubo kangzha dian yu bata. Chijin zhulam zhugzhun, chidar che yu ba. Jigyur lechu kangzha yinba so. 팀귤 십시 초중기 7월 미니 외수로 강기 레트 미니 콤덕지마 뉴서타 처음날 야칠 동화서기티 모티 슝류 겸니 뉴규장마 김상 최도 망불 균체 매발 켜발 제규이 시주부시 초부 사도니 남시 균도기 각제 쿠타 균도 치외 쿠시 인비 제침나 남시 균도타 티 척두 슈긴러 더십 체린 체귤 슝류 갸구비 랑차부유 파밀 사도 중국 체리카 초부 사도 심주 강키 무엇이 타기 놀룬 규기 구류 축두 더십 체린 심주 서치 주니 캬롱키 파스시 베베 무엇이 타기시 외인 잠사 콩수 롱캄 치미 지유 원캄시 바타 캬롱 균도타 장부 추제소러 더십 체린타 심주 체브시 팀귤 십시 초중기 자와 덴토 동화타 원바 덴토 동화 폭러 텐토바 제기 팀귤기 누버 둔비 강리 체디 긴캄 코리오기 팀슝타 제유 긴캄 코리오기 제팀 팀수소 티자 라달 퉁귤러 시지토 꾸디 동화타 디첸 티탄 저와 유베 레라 창웨 팀수 冷露수니 사투 캐주 댐비 뷰체 토웨 피게기 런부 추구 시 내시 첩시 신장키 미마 퇴소 귤레 올린키 지유 긴쿨웨 안추 팀귤 십시 레튼 고급 수시디 처부 사투 깨캄러 송경 댄디 체네 미게 누규키 깨캄 딘자 송유 댄토 동치 뉴수 유괴리 깨비 규이 시주부시 AI 주민연주 투잡사변 고차 행계 군캄상 나니 미터 리뉴키 년준 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벨리 첸생도 것수 티네 모투 넘버 행계 초 총원 신칭키 뉴수 유괴사투 수리 신주 토스드베고 년준 슈규이 내추 비월시나 롱아친 중업이시 총원 신칭키 남장 주준타 마라 주주 신덴바 소용 첸십각 주소키 쳐덥러디니 사투 수시레 퉁칼러 뉴수 유괴 꾸디 당디 디탕 총원타 디탕 중국 주준러 람디 체브시 총원 신칭키 사투 수시 심주 디네기 남장 주준 경률 체네 총원 신칭키 레닌타 착제 내시 치제 맹캉티 남장 죽준키 시딘 첸발 땡키 체네 사투 수리 심주 띠네 죽준 레퉁키 십제 갱쿨규 땡빛 체싱 튜틴 당부 죽준 레자티 니동 갸미 니수 접시 르 다와 초발리 죽지네 죄고 초바타 튜틴 니베 죽준 레자야 탈로 리쭉 통시 유시 믹세 캐주 댐베 첸시 말라 뉴수 유구 준디 사투 수리 심주 디네키 디웨 뉴버 강리 듬바타 총을 럽친타 총을 신치 미만 맹카 총을 럽친키 쇼도 맹카 총을 신칭키 레닌타 착제 내시 치체 맹카소 맹주 직시탄 첸십 강타 레쿤카 심주 말라 낭주바 망시 심주타 내토 심주 종루타 필루 면제 심주 사투 군내 첩진타 유내 심주제 시직도 두비 직제 망부 축두 심주 레디 중부제 체내 사투 소시키 심주 뉴버 초용리 치루 당화시 중국 소시 체리 칸타 중국 중루 소시 체리 칸 중국 문고 소시 체리 칸제타 냠레 냠준 체발 구디 후다 당신 윤시고티이소 직전 니치베 누바 조오 강리 뿐디 사투 니시타 로웨 니시타 닝차기 니시 통부 내소 니시기 멍시타 내토 체시기 내툰러 당불 미바타 조네 심주 카초러 신리 추제 토웨 정마 심주 체유 사투 수시기 멍시타 내토 면주기 심주 치섭도 다니 양용 류칸타 사투 서주 튜둔키 각제 락제러 각주 체유 주토펜종키사네티게퇴외탄참비뷔체토웨피게기름부시되베고르슈기펜종기통두퇴접사바타피게사바시베덤규냠추총도닌시공네발레계급신진로링키닌슈총첸토초싱중고타네발러계급니네용외군주송기하즘키 펜종니 로마타베 네발리 미나카지기 통두 뇽숭님버시 타르 다와초바 네발레 계급선교 우율 행강키 조시술바 아차야 펜종수 참지용화 탄지 금니베 펜종키 계지 규비 촉진을 슈버시 콩키 참지치진 정니니 포장 보달라 탄제봉군 용불라카소 링네키 사캄 춘다 망부시르 송경 야부총와 통총라 사네 티게 망초기 링네 초에 수균 타파 균투 토반 통총시 송부시 하세 장장 지링키 겐캄 라스타 노부링키 점린 링네 슈샤르 송경 야부총와 통치 광러 릉충 쿠유타 미취 퉁공 퉁졸 쥐경리 편제 침부 퉁비 용철 중심 콩키 로가 총기니 동추 미시 락시 키다 치레 냠레 칸키 수균기 락제타 팀접기 총자 지투 체디 뇌미 징네 슈샤티 구미 남베 송교니 순수 개베 균진 파도 피게 용월 체바타 하스 총기 듀룽기 진추기 저와 니기이 저레 태주베 우슈 럭돈 남장키 니웨 뉴베 럭돈타 사투 조레니 송지 체디 서법 토웨 서쿠키 퇴레 림보테 피게기 탑람 추십 체바 변종기 대 신비 로다탄 팅접타 링네타 정충캄 수균 퇴레타 첸제 사투 제와 핀준 디겨타 핀준 총제 토발 체바 디신 변종기 사네티게 퇴외타 참베 뷔체 토웨 피게기 림보테도 지 양양 송부시 네발레 텔레보 위럽친키 서교 생각키 두린 쿤덴 편정수 첨지 테마 용용신 콩키 산에 사토도 독십치발 용진시 창외사발 시도 용기도 딱지 유메신네 퇴레린네 팅럽토담 락제르디 bē sui gyun ki bē sui pēnzhē qī jīr sōngwa tōng chūng lā lōga chōng gī nī tōng chū zhē xī chū dīn dī gui tū sā tū chōng sīp ki gō yī nāmbar dī nī nū gyū zāng mā tā cēn zē sār tū qī bā ngā tōng chūng ngui mī rīng nī xū xā sō kā nī tīng rōb kī lē gī pār tā sui gyun dī gui nī tū lē līng gui pār pēn chōng gī rīng nī ki zā wā dīn sōng qī bā tā chēb qī 중교초수 교배 고무치니 균진타 피게 동심바 철중시 숨부시 냠주 총도티 중국조와미 톱단 심주 현조타 네발레 티레보위 럭친 네발레 기컵조와미 톱단 오엔지티 투몽토 전이 제시시
1: 퀄리티 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휴 현단 민주위 키라니 티웨야 휴도 좀.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마.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신.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체도 배부치. 케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지 중국 남부지에디 비부치
2: 남모기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티남기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六种吃短剧起，
5: 六种吃也剧用起，
4: 六种吐词，
5: 六种吐词。
6: 现在那么错，应该公安上。他当俺那去县过村里在地呢，俺就中央农村年轻，几个来空，不给吃那么多苦的水杯，老将退休几百里钱时，天天去了钱那里呢？中共中央吃啥不疼？每日不准看脸，不准切别。习近平去，退休三百，中国开酒店别，基础人路去，广北老将集团难去。习近平去，退休三百，中国开酒店别，基础人路去，广不腻。当堂给个给你把图推运人不哪里呀军工器规别落顿三路银系别国体性能实中国共产党期给用推民促进祖国别脱离呀习近平期推入三别中国开酒店别基础人路期广播体能当期你把图推运人不军工器规别落顿三路亚电笔切不堂提档切不及跟林安但其职业图归于别，但其六段三路体能，推断批改永久永久的重要性。第二，六个人心期归去食堂，六个人心期切记。

0: 通过以往充电参与公司也注意，公司组织广开重组平面线大电厂内，随军给老谢所在地真正有个做了级别，热库里团在开大操作组团职，陆军从大按所托给前年，原先给所管群众贴，将其拿到学金一间电别，开来所批给党员，他在责任区中的组别，陆军人员三个从干贴。
1: 소매종저시최련총수장타철수기윤정수부유제리치전기캐다팀자라허유기캐주스무여진허유기리주롱숨니고미수류중공이마탄허유기자탄지신유도조키코모라퇴모모인비춘도기노가치유퓨리평민이슈자기기심슈침비푸딘퇴니르체유
0: 学别传染年味他看起基本局，给我们七零准备，准不送为所在热度吃不汤。七零准备他在你，我就这开些人，看他来了，将我他的钱不切别，这不里。大家罗顶住群众了那边空气，看他看图给点钱呢，人也给每次看过的奖品冷些，从不抗拒催吐，选给从六个月，给我们空气。
1: 拿出给他，人也给过上年，拿着领着用两把，没那么多样当么军械血雨。看他看到那把年松，给么空气我多年，各位总统也有面。这里这么谈着我了，特等到我王木堂群众地看，听我有么讲不谈，我们就话，吃所谓六十年前，看他给我谈不了送年，然后让短期，每次冷不多变年月。
0: 你那光是顶住你，家当我就爬了多七八天呢，每到冷星期，电波皮热了，人一个三百五年，不住了六千元汤，路边追着月七八天呢，今朝明朝吃两元饼，不把汤，怕皮皮体外降热，天里说起来冲别了，谢谢热了，乱点爬了去别，人一个军队把鸡汤，皮里皮没吃，底下去别了你了点呢。
1: 人也给铺垫团结的级别，我才是体外强者。大家公司平面你说咋个？有人两个就不了，明日吃牛肉，永不过了，送点解冻生意一碗汤。公司头东平面干了，一扎汤卡水呢，永不点不用了钱鱼。天堂吃起三年提干白糖，热库里牛个，专门人工来拖这点，玉米搓了，开越来越急，不把它用了钱鱼。
0: 萨多年前从前把田里，热带的元素改变，培育的年度日。这里其中一，他们村哪里团别，看他团在哪座开的，萨多重组群众年，清华自在六零七镇江塘，上海松江自在康托镇边监狱，上海以三个村队托，选举忙不息，空气冲下雨少的爹爹，江夏团别科技堂，吉隆。
1: 对立起了，那边一个萝卜坨，铁打给四面，康庄给四轮铁一当瓦汤，一人没几把了，还将旁边给那瓦西金鱼了，杨三对整天推给，吹送悄悄的土瓦汤，你送没几把了，三六六给从那西墙进鱼，坑里的虫边我咋的给吃的，我罗拉住你，开始是阴性，怕那你电子，人数从容不西堂周围。
0: 今年人中看病，我做了早晚七年生日。去年今年人气，在最新阶段也不晓得了。所以第，俺朋友给讲过几年，最近不赢。俺朋友呢，朋友给心里中年人，这个朋友给性格谈不谈，根本谈不，看了谈不说，越级，责任区中给当领的，针对他想不提的，从说可能没赢不了，顺序的改变。
1: 培育陆军团，查到定位，性格拍着引线，南面孙杨提拔团，女秀团点拔，也多及别把握是引拔，写到成语。他跟群众呢，明察中山点别，表达不了。这里其中团空给联络村哪能去培育提拔？我说呢，我被参加了改的，三头四十一步的区别，村长女伟团，肯定不能全部的分别考我。 新南的女股表白讲话，沿着用最我所托的路径结束，确认确认语。控制大别
0: 히말라야 탄 야라 샹뷰 지가 소니 캐다 튠제 지탄시 메인바라 사자 딜레 충비에 나위 첸자르 잠마세 뷰리 뷰미츠 심딩키 가신타 유린기 푸튼식 대외경수에 콘즈 러송기 규제리에 최시 전민 나서기 캐다 튠제 뭐부 튠유라 캐다 튠제 티다 유비에 뷰기 뜸규 미티웹 샘라 장단기 레다라 제기 균진바 나주 총계의 레리라제 로제 기계 왕진 변조르키 고르케바티 슈인 더주 탄기 닌덥스 고르가부 제기 밀랑화 가르초 살피바시 푸비바타 신조괴 켄덴 튼제 짐정 퀴토 미조기 킹네 추자하자 되부유 고르친부시기 남토 뷰가릭베 레다 튼제 나조 샴도브라 사괴비 예기 덴보 왕미토 초유 대그라 나주 총계의 수린 지제 튼조기 급탄규 토가 소위 위난키 증명탄 창당 수리 분비에 제뉴 증거기 최고 배신유 총대수 고세탄 레타 튼제소 조비에 수균기 초의 코치 너미 나조 샴유비에 나주 총계의 레리 라제 로제 증정 퀴토 장윤 요케 망부유 나슈 기계 왕진 변조르키 로마 조장라 가라탄 가디에 부제키 롱다소 나르주유진 샤르쇼토 꾀쥬타 침부갸타 레타라제고로 품바캉쥬 츠토 년년키 머리지신유 사르괴바 고카르랑파 통화타 콩키 라레 잠샤디에 수어르피바타 사르괴베 용든 시지 심자코비 젠지탕린낭유 타로 로숨수업실랄리비에 왕친벤조르니 나주총기를 내릴라제 로제기겐이마마세 정림비에 레타 라제키 균진바시켜지에 드로긴 폐비에 드로무시니에 레타 라제키 균진바르 큐에 까지치웨 메제 럼부니 게오랑가웨 드로초초키 럼부시카라인 공기 중세 체나타제 쥬미신토 충두니에 레타 라제라 장바치다르 체즈유타 타라 균진바르 큐루키 고라 로브르링유 시도중으로시나 공기 모타 어메야 레다 라제라 가시 토타 디테기 라제라 케시 장추비 당례 나서 시범마세 공개장 미러 고마츠 남주타 로즈라 미규 체미치라 딘제 쿠르기 최토 차노 중시 인비 대외 타레라 가신타 종대기 드번니 공바 초대 따라 체월 교류 로나 계고 잠미수 아니기 산에 워도타 가라 나타 로즈 체바타 총재 난키 겐과 초라 레모 체니 콤바 유체라 레타 라제 장디 콩토 추더 제유 타바르 토 로정한 예수 르니기 모타 아마 기겐토 디니 뉴스 레타 레나 슈고 자마타 디네 콤바 림츠키 레타 기 띵토 샤와 탕고 소 르기 소샤 나소기 레모 자탄 장비 수냠 되고 중에 카라 팅규 타수 치외 춘리 제비 튠제 사르비라 로기 사르니 송시 보바탄 이제기 킹신토 주유 왕친 변조르니 강에타 팜니기 듄토 오군니 듄겐 심민비에 랑기 링네기 시세 마오 시디 강에 토마 케도 세디 예이타 뷰이 장과타 제수 콩니 후주르 치외 지소기 초에 추 랑미르기 수균 레다라 제 군지 마체치 라시티 랑니 치와르 통니 로마링 좀바 초이 균시 딘비에 동라니웨 레타라제 항라 강참기 냐발라르스토바마세 민자장 치실송화단 듀니에 세르사와도 송야 웬나카이 비신 다른 나주 총계 레릴라제 로타라 기겐토 디엔창유 디나 진예 라제 디니 로마 티웨 마오라 로비에 후디운 윤규르 중화타 니네 라제 디니 마냠 콩게 동라 튠겐 사부준 유브리에 왕진 변조르키 심제 치슈 치사양 콩키 로마티다리 마대시 닝니웨 로마티다 통투 콩조 닝지시 르메동와 더부치와타 다다 콩키 겐그룰루티 낭신비에 로마 숨조짜라기 추니 균조 유춘니 장제 표두중에 로마시 인신 고모타딘기 장단키 소리비에 쟤뉴 쟤누르추 쟤슈바 균리에 나바르기에 자가링바 타모토비에 균조 유정기 로종기 닝르다 도르라 계계 왕진 변조르야 할래버 둘이 레리 로브라 짐신비에 听听虚拟车头电车独立它宁力云看你你没搞没车头头尾这个空间它不了你路住西中的就算是讲不了跟着有着你江水它宁力确实送度计跟着有着了我就洋洋起把它就从让给了车罗马错了恐怕抗拒车头罗门的月别给了一三年了在江年就有人不马松样来到给那些天也给这么穷年那些天意寻见通天给更正明的距离吧些那么想到了样铁蛋张伟各家有我谈混子库存票的车气那了皮皮干没有动不了各多图送给月季玩具人员他们得别抢不住落实几个月吧些
2: 算了不错天地里才能居住区别哪个那么学什么音想不到三个天地里我去我去吃完

0: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人庭企业办公，票改龙庭行。给他那安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那安做天灵个列咱卡给门的学就行。天涯就算出不来东北拍了，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咱东脚谈，就算东北那给不拍了，三脚列咱东脚，就算给不来古北拍了。
1: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교추주구분의주부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동교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위 레젠동교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 파라 선교르 레젠쇼교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동교 추즈 주업계의 주업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동교 추즈 주업구의 니슈비 파라 감계 초규 레젠동교 추즈 니슈네 니슈 쩡니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니네 니슈 자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규 임비 헨게네 테다 센시 능규 저와유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代列阵属于退休役。
3: 三个人的公开上，向来三九零年代列阵属于营，天地三九零年代做不腻。
4: 习近平去吉林六十七木总台，龙华教区开会了，点着产业智能为高谈。
3: 当他迷茫的学生那么大的数码切割失败的，直接说起习近平去福建省经济漳州积极列国的也容易用了产业智能为了连接全部成为高了。
4: 丁学祥平路民宿长辈出身山东土白，在国的修白高了。
3: 二零一零年的特殊聚集，罗松他怎么人？天堂不如几个八的外国的所言。
4: 下面的听题，三九六一南屯西镇南三镇南。
3: 第一个雷公呢，被别人吹。中共中央的积极书记、改革的主席、中央某委的主席习近平的在九周年春节庆典，吉林乐清组呢，罗杰就可把点点说不得，给罗的连锁用的，罗这天呢，准备加起罗着错了，这些的连续有。习近平的春节南，国足十三百套，吉林乐清的退了十百。中国铁军电备制作联络的工备组织起不得，杀鸡戏剧军人的绝对上级准备切脱，阶级级特区各国的面对日前的起来，各把三米级不拉力各路起不得，六级级陈习主席脱了动话，强制脱办西点名呢，特别忙话诉讼扩大起不积极，退了三百强下的权用他建了工地的，中国南北退了建了工地东西，立即特别计划布局日外月今年的南月。吉林罗金尼七东国的十九十六路了做不着。龙华街区一零罗这天水军上不特别的，九九三队他用车的阶级级来了一卡了，西点名的保险所用车有。
4: 第一个雷控呢，比为内区。第一个雷控题，当我国别在九周年中央认证雷控的牛节，国剧图杀鸡喜剧军人团球队上在准备车的抢车突围，西点名的体外忙活所用车个十八百一百十。
3: 第一个雷公呢，被问的出。你家的积极书记习近平去福建省经济漳州积极列国的也容易用了准备成立了，改用基地空道数连接全部重新，加起基地连接不得人道别。积极书记阿舅依了电波龙爱的盲端都来端周边，同埋深端电送的，经过了来解票的罗大区别，单的迷茫的，学生那么大的数码解决影响就有。积极书记习近平去成立能。漳州积极列国人基地空道的扎当策略名将形势，接着年度列队的特教堂部的时间出的满足了相对修不得满意电价数码数几天各界被准起不得我就积极特别有些送予积极书记习近平的陈年九日漳州积极列国也容易用了实际的从那什么情况的国家情不特别福建省经漳州创建的基地局等位局委员局长宣布离开任期。积极书记习近平给陈年开机能计划什么都有进，一个值得信赖，去年还将给定时点白，按照陈年的工程落中的可挖定时浪线，满足了相对需求的，猛给点加了送中级别定时在的加期在，军舰没把它切入单的，迷茫给送马解决饮食就有。福建省经漳州创建的基地局。漳州积极联合的人啊，如果给相对着金堂白六七百万人去。积极书记习近平给陈年开进九六个，我让他特别做了新规全部贴上了，我首先特别配送。我让给多年的计划前辈满足的让人们给日休日日连接起不得，最新日日他就有点钱的，确实给点价的，确实给评价了松中解决饮食教育。积极书记习近平去。满意的给送用的，经常的阶级电价送用解决的，迷茫级的差多的破别跟着节目是，阶级级的连接把它引导别，满端的连端主别，同面深端电送切到，水军上不特别的，落点局的面积，坚固的连接别话，同年的计划什么，满足的深圳市把它，湖大别大去，经常提着的电价送往这切的，当他迷茫级学生那么大的送往解决日外月及电南月。家级基地连接不得人道别，二百多积极书记阿舅依了电波龙眼的迷茫空没空的过去他用些不得，电送的跟着库存了电梯，电价就送着电波些中银些就有。基地部省政府动的呢， 직직 레고로 조직 주주장 유회 용기 직접 소지 시진핑기 진행 개진티 안주 드럽 서베 직직 레고기 님다 졸업 탁주 집에 레드윈 야부 접교로 등규기 갑죠 세드 나와마세 저외 지송수 유양 고대나유 안주 직접 소지 안주 섬 로라 덴보로 녜토 댕기니라 지송 타지도 쇼봤다 송종이 타지도 토바체데 개용기 직직 레고로 탑죠라 니지기 장조 직직 레고로 미그베데 체데 로즈 직직 레고 조교나 그디 숙진 땅네 망조네 직직 레고니 닌점도 유베 초르시 토바체교 인시교유 비진총 예르지디주 시청 연라주 후요 상람 악동 관계 군진 쉬바 최선디이 안주 직접 소지 토구르 서무다 리구 서무테 게세 지조 균용기 된자 된닝 송종 세배 규슈 침보로 교르데 첩수기 대변 뉴밖에 낸다 지조 된닝 송종 뷰제 토배 공비라 십슈 지디 레군기 뷰사르 탑진 뉴바 체로 동화 소기 레드 게림 사바시도 리뷰로 그디 동교 인시 주유 초비 장람 지디 주 화스 지디 초 너주 법수 악동 관계 미만인도 바 세완 근부 서범미 시동 등기 이사라 자두 집에 작람 지디 미만 인도바식 인백은에 나랑기 토낸다 제와 친부 주베 된자다 칼람기 된자라 송경 제대 단다 미만기 이든 용화다 르기 초바 로디부 치 초바 제기 칼람 숭마 지 제주 인시 제유 광시 종지장 용종 유린 총계대 지디주 된자 닝라 루가기 첩시 오윤 황만기

0: 예만기 각도 메바소베 바라 모두도 각도나 띠네 각도나 카데 줘봤다 림불로 띠네 림불로 카데 줘베 자주 비교 인시 줘요
1: 생겔힌게 콘세 선조르 년주 수케 진치원들라 다 바상나무히 레젠 경군난케 다와유줄라 다 삼대뱀라시
2: 미미다치키 원주 라바르 추기지
3: 미미부치키 원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치키 원주 추주 렘바르치
3: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난 용어치
3: 미리카키 등지 야제당 퇴몽 공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당 독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시 우인 틴디 리센키 낭튼조니 중국탄 키르기스된 계급 니뷰 김지 계급과 자조 냠네타 타르게 냠주기 레완직 튠두 줍뚜신 유배고르타 이집기 뉴규장도 초규르 공노르 군디 동신 유배고르 계지 십슈며 총총두기 고지 냠레타 고급 냠주기 나부두배고르 중국의 락랭키 퀄리시뷰 냐레 균투피케 동과 삼초 사부코둔 치배고르 라단티네 콜레시비 셰프슈 총튼키 고이사르드 냠레르 군디 동구이 시베 고르소힌 샴르 틴디리 생기낭 튼 십천남 센쇼 키르기스덴키 총통 자플로프 딘슈타르 지롱이 동캠이니 스초르이 다와 기베 치 숨주니네 다와 구베 치 진인파 중국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키르기스덴르 게 튼섬즈나와타 상하이 냠레 증주기 콩도 계급기 조다린 진힌초기 총도 팅니 초바 슈브시 섬즈능진 계급니부 조다키 튜럽사베 초용기 텁주적대저와 뷰체 토베비게 동교골키 중화미마 지튼기 급타 키르기스덴 지튼기 급기 냠지 작담타 중화 미만 지툰 계급타 키르기스덴 지툰 계급기 유진 김치 저툰키 냠레 칭일러 렌토 첸다고 바마세 초니비 마조탄 짐주 가고 자조 총키소 캡콘기 초니비 냠레 이체 지리러 방보아나 겹시 섬진능진 중키르 초니비 터통 첸제탄 롭수 미추진네 년조소 캡콘기 냠레 이체 카 니슐하즘러 첸다고 겹시 Sargubay Jiritanglin Shukin Kyrgyzstanki Liji Khaki Minne. Lo Dun Songji, Zhuxi Xi Jinping Larya, Kyrgyzstan Le Getun Cimjina War Pimne. Kyrgyzstanki Sugun Zazhu Ngarwe Sadin Tu Dawa Tine. Kyrgyzstanki Tujab Sabi Choyong Gitabju Rode Zawa Bucay Topi Pige Dongwa.

0: 月季就有不是。年这个错从天批给从对李策重业期末完，李诺希，明儿过了西北西北来日给帕汤去，过了西北边角东北去，给这出去闲个送个他，过了西北从天东北去多次给西街寄来给月。西北区东去拍摄呢，我说去东去得你也也不他，我这他年前落去城西脱单所，城西间去自助桥被西北区从天永给给这我就我出送月季就有不是。 记录你东家明年学校周六，小学从头用从读错了，给几坨学菜还将托不有不提托呢？小学从头提，快乐小学边角去，闺女三不许多，去吧，扛力我有不是。怎么连从头整组给几个林子选拔，西二去，罗军的一生，中国边角团里吹给小学来日给读册，给这小学想的呢，给这抽出三盘盘月。 中国怎么从团长做唐年来接的？可怜老家给内部组织难产，给小学从团马脚到底检查提醒查到从团所开工所批给做新兵，给克了若干几个月解决，是不是？埃弗里克南这开设过主席，不论对总统，安得以什么意义？小学从团用从督促给全团座位，推门打开堂，过一年来给多细存月。 不论的国费中规国产品被四句句，中规传染端别，我就上不脱不越解决不他。况且，埃弗里克怎么领了创建帕通他，修女读书，三对给民文别读书节扩团切脱。埃弗里克怎么领去边角破局千百难修改，十万七个月级那些钱不是？咱不为一总统选拔，请问家业，小学从头用从督促你。 可能是被俺们那个来的开钱是因别，俺做了小学从头去顾客啥不催着他，其中内部切入动作切头不满些，趁在他儿子、外国、老师、传点所开空给累计装备绕得骨头接他，咱不为意中国小学从头偏见给俺们老总前年，你给你偏开绕得正往做不他，老子先给他再女偷动了关的动物，边角求救了人地界切个银细就有不是。 各地小学从头用从督促他，给他谈社会工作怎么谈，给其争取给政策引入他，起来启动给他拉怎，扯起政策难说吧。咱们去起来接着，我给他来日给认真起来写给他怎去，我再趁在他城市民居认定老师，能够传承他苦肉松江所小学从头开工给老子啥不谈，学习啥不，从这啥不接，做那套针对切不接。
1: 龙安村中的白骨醋栗，杰克人被小学从头去抽团南北，正错托马提人被问呢。各地小学从头用从督促栗，中国出差突围七角国一家七十多个太空塔，小学从头批给了工地单位，确实他疫情文员。中国小学从头去西昆军前面把七十七年，杰克看起起来了，从来一个个保险都遇不他。中国新旧三边塔，中国去过，中国苏军，中国三队接给，杰克看了，那么给他去学习扩团七星，又不是？
0: 八字开泡沫，维多利亚三桂牌，中国开来六百天，俺做三年的给学农村了，苦个三干洗净穷洗，绝不谈。可没八字开，白羊阿弟，他们三里冲开开，别的所在，同门儿哥哥给农村特通什么三宝人员，维多利亚，这些苦儿哥给农村谈，团结给个人，提醒底层民众为人民，来个团结起不接了，他也不过难得些钱先。
1: 昆明天堂堡，南科苏军级别给来这钱不？天干农村特别，别的卡么啥哩说着，南巡基础前夕，昆明新兵问呢，若你说正业了那边，维多利亚，老在恰下部署，我将其先约。况且明那天天来给伢们用些银不满些，南区三边南科天来南修边，来这给国足是些干事。 别的，记录你东家明年做什么了？说着卡么啥来了，足够开展钱么他？维多利亚，中国起来说着提了，透过切过草原。三年的个学女，南巡基础前夕级别，国一是学术高级。维多利亚，天从不怎么样明白，苦个藤井切够他接不上。南巡基础前夕，日本巡逻他，两人送着级别所将其他阶梯，基础处。
0: 빠즈르키 개경 솔레 켈레 소종 데네수 리베 슝루기 롭첸 롭종 치바탄 쳄지 비아디 소자 군덴키 튕기 랑레난 슈베 체시고유 민아 빠즈르키 슈노 니게참 소제 차샤부 카도 응종 치신 휴바타 롭종 주지지 응시 레미르 교르제 휴바시 웨도레예 튕기 랑랭규 코메 리베 슝루기 시차 티웨 코와 띵습 랑토바 추 소제 주체기 겐키 통내시와타 소제 규짐르 주체 치바탄제 고주 천대 영화 체비 롭종 길리주 치루 슉친 친송시 주유브시 웨도레예 데나 외종 기춤제 치슈니 지다 체네 소레 튕기기 규짐르 카데 조바타 초용네 소제 코르규 띵치르 코와 린토바탄제 로제 튕기 캡본수 티웨 띵디기 라제 시자 조조토바 체규티치 코미 규짐티 니에 띵츠 치로 친소 칸라시나 나르 칠레미나 롭종 치바타 콘주탕냠토 레그치비 고급 총외시 티콘 정인기 레가 문진 치체 뛰제기 마와타 타제 종교르키 고급 망부식 통총 케디 고급 총치 비아디로 유진 리지 차롱용규 지구 치그 유지 주유시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1: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시비르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2: 제무디잔바 차당아지 용잠규비네 디타니아 펜더여시
3: 디타니 키랑키 시부어도유
4: 시라 제베지리아 콤보갸베비니나 시진 로지 용토그지
1: 내가 두드잔바 강고르 시비네 류중용외 마체 펜더야 랑고른 가비니지레 유토그르다
3: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kényi yiwa-chi-na tún-gu-yang-gya-ra pie-ju-dong-tu.
5: Gi-gu-chi-chi lung-chu-yang-si-chi-na di-tan-le pien-do-chin-bu-yo-si.
3: Di-tan-ni tu-tan-nam-ba-gu-du-to-nang-chi-a-gu-bi chan-wa-si-yin.
1: Lu-chung-gi-gang-lam ngon-chang-gi-jun-si-gi di-gu-gi-kur-yu ngar-le-yi-ya-dun-ru-ji.
3: Di-tan-ki-chung-gu ngan-zu-chang-me-nyam-tu-sung-gong-chi.